0: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myeo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myeo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myeo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eong-gu District, Busan. And Idemyeonghwa, a maker of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2: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s Jeonbyeo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3: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4: Oh,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5: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4: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5: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4: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 저희들이 와서

0: 그 과자를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서 매장에 와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1: 집사님 저 어디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거든요. 이 이름이 전가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um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4: 아, MES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4: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3: 무조건
4: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3: 네.
4: 예. 이대명관은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관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6: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7: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6: 도한 청명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명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0: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로운 청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1: 누룩,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2: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unt'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2: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0: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unt'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unt'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 Tian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I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와, 여기 너무 좋다. 와, 여기 완전 장관인데 여기. 아, 잠깐이.
1: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2: 사실은 네. 신라가 발달된 문화 중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토끼예요.
0: 진짜요?
2: 신라 토끼?
3: 색깔 바꿔 지금 옷을 입고.
2: 오, 너무 예뻐.

0: 바다 앞에서 또 이렇게 일출을 볼 줄이야.
1: 일어나 보니 바다.
0: 일어나 보니 바다야. 네. 와. 아, 저번에 화성도 그랬었거든요.
1: 네네.
0: 오늘도 내가 알던 경주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어디입니까?
1: 여기 네. 감포.
0: 감포항?
1: 감포항.

0: 사실은 네. 여기 왜 왔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네. 우리 오병훈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1: 목포요. 약간 비슷해요.
0: 그렇지. 네. 목포는 뭐다?
1: 항구다.
0: 항구다. 네. 바닷가 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바다를 또 그리워하시니까 한 보험이 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경주에 바다가 있어?
1: 그러니까요.
0: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아, 저 있잖아요, 저.
0: 그러니까. 네. 이 경주가 네. 동해를 끼고 있는 이 간포항의 존재가 사실은 경주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동해를 끼고 있어요?
0: 그렇지. 이거 동해바다예요.
1: 남해도 아니고?
0: 동해, 동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 뭐가 있습니까, 또?
0: 올해 간포항이 네. 개항 100주년. 박수.
1: 와.
0: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1925년에 그렇지. 한국 열린 거예요.
1: 아, 그때 한국 열린 데가 그렇지. 꽤 있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100년 동안 이 경주를 대표하는 폭우로서 여기 뭐 지금 사실은 이른 아침인데 네. 이미 배들은
1: 지금 출항했겠죠.
0: 간밤에 작업을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1: 아, 그래요.
0: 신선하게 잡은 물고기 경미하고 벌써 다 끝났어, 사실은.
1: 아, 근데 지금 이쪽을 딱 네. 보면
0: 배들이 엄청 많지.
1: 예. 네. 약간 그 항구 도시의 느낌이 딱 나요.
0: 있지, 있지, 있지.
1: 와, 경주가 항구 도시라. 네. 일단 한번 가보시죠.
0: 가죠.
1: 예. 네. 네. 와, 특이하네.

0: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1: 네.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간포가 자랑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생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0: 아, 이것도 지금 말리고 있는 거
1: 말리고
0: 같은데?
1: 있는 거지. 뭘 것 같아?
0: 쥐치는 아니고.
1: 쥐치 아니지.
0: 그 얘는 뭐지?
1: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먹기 편한 거.
1: 아, 역시.
0: 가시 없는 거. 가.
1: 자. 미. 간포가
0: 가자미도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1: 그럼 그럼 그럼. 반건조. 꾸덕꾸덕해지기도 하고 맛도 오르고.
0: 그렇죠.
1: 너무 좋지. 그래서 간포항이 네. 가자미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구입니다. 온 김에 예. 좀 이따 이제 제가 가자미 식사를 좀 대접하긴 할 건데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0: 그냥 먹지 왜?
1: 조금 일도 좀 하고.
0: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1: 약간 체험 삶의 현장처럼.
0: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시죠?
0: 예, 이쪽으로 잠깐.
2: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들부터 네. 사업자가 1980년도 사업자입니다.
1: 1980년?
2: 네네.
1: 오래 하셨구나. 네, 아,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걸 그러면?
2: 그렇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부모님 아직 계시고.
0: 그럼 그때부터 하신 거네요?
2: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사업자 됐어요.
1: 가자미 배가 몇 시쯤 나갔다가 몇 시쯤 들어와요?
0: 아, 그래, 궁금하다.
2: 경매가 5시 반부터 시작인데
1: 아, 가자미 경매가?
2: 예, 5시 반에 물건을 경매 볼 수 있게 있게끔 업판장에 풀어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0: 그러면 가자미가 사실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2: 네네.
0: 간포 가자미만의 뭐 맛있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0: 유명하잖아요.
2: 저 방식이 이제 저인망이라 해서 이 그물에 이렇게 그 고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끓어서.
1: 끓어서?
2: 네, 끓어서 고기가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거죠.
1: 아, 스트레스 없고?
2: 그렇죠.
1: 상처도 안 나고?
2: 그렇죠. 상처도 없죠, 그러고. 아. 살이 안 빠져요. 기름도 꽉 차 있고. 네. 아니, 저 방식이 틀립니다.
1: 그렇구나. 네.
0: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손질해가지고.
2: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앞뒤로 생선이 이 거물 표시가 없잖아요. 전혀. 아, 거물 태가 없어요. 거물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0: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손질한 다음에 네. 저렇게 이제 손 바로 저렇게 건조하는 것 같은데.
2: 네.
0: 시간이 얼마 정도
1: 걸리죠? 얼마나 말려요?
0: 네, 어떻게
2: 크기에 따라가 틀린데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하루 반나절. 이거 반건조예요, 반건조.
1: 아, 반건조.
2: 네, 구이나 조림이나 할 수 있게끔 반 희득하게 꾸덕꾸덕하게 네. 말리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저 발등에 널린 거는 네. 한 지금부터 3일, 4일 말려야 돼요.
1: 아, 큰 거는 더 말려요?
2: 아니요, 저건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건데. 거예요, 저게. 저거는 이제 바짝 말려서 조림용. 반찬용 그
0: 아, 예. 이 해풍에 또 말려야 그렇죠. 이게 또 제맛이 나는
2: 예,
0: 거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저 오배우를 네.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좀 시켜 해.
0: 같이 해요 할 거면.
1: 네. 뭐 얼른 일을 해야지.
0: 그럼 우리 한번 널어봅시다. 널어봅시다.
2: 맞아. 발타에 한번 넣는 걸로.
0: 네. 우리 한번 직접
2: 시키는 걸로.
0: 네네.
2: 네. 네.
1: 어 근데 네. 어우 야.
0: 자, 갑시다. 아, 나 진짜.
1: 가자미 운전수.
0: 목포에 있을 때도 안 해본 건데. 사실 널어본 기억은 있긴 해요.
1: 아, 그래? 근데 어디가 잘
2: 어울리나가?
1: 잘 어울리나가? 여기다가?
2: 네.
0: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아, 네. 네. 도착했습니다.
2: 보겠습니다.
3: 지갑습니다.
2: 이렇게.
1: 이야.
0: 아, 이제 이거를 하나씩 펼치면서
2: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1: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2: 네, 이렇게.
1: 이 아, 배부분이 위로 가죠?
2: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오케이. 여기에 이제 내장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1: 네네네. 네,
2: 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1: 네네.
2: 아,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1: 아, 그래. 아, 바람이 들어.
0: 그래, 안쪽까지.
2: 그렇죠, 건조기. 다 마르죠. 예. 안 그러면 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아, 내장은 다 빼냈지만.
1: 아.
2: 네. 하늘, 배가 하늘로 보게끔.
1: 배가 하늘로.
2: 그리고 요 지느러미가 안 붙게끔. 건조가 되면 요래 붙거든요, 서로.
1: 아~
2: 찢어져요, 상품에.
1: 아, 서로 붙지 않겠고.
2: 아~ 네. 이렇게 머리를 맞춰서 오하열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아니 되게 미남이야 여기 다재미가. 어 괜히 생선 막 상처날까 봐 조심하게 되네.
0: 그러니까. 아 근데 살이 두툼하다.
1: 두툼해.
0: 네, 느낌이.
2: 이게 생생하다는 게 살을 눌러보면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0: 그러니까.
2: 아, 네. 이거 회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거예요.
1: 단단해.
0: 네. 어, 단단하고. 네.
1: 알 잘 말라라.
2: 잘하시네요.
1: 저 이제 목포 출신하니까요. 네.

0: 이거
1: 뭐야?
0: 이 바다를 보면서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1: 이야, 이거 지금 바로
0: 네, 바로 지금 바로 새로 온 겁니다.
2: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
0: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1: 진짜 저는 초고추장.
2: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1: 아, 신선하다는 게 이런, 네. 이런 겁니다, 진짜.
2: 초고추장도 맛있어.
0: 맛있죠?
2: 아, 이것도 직접 배합을
0: 했네. 네, 그렇죠.
1: 아, 너무 맛있어.
0: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다 드시죠.
2: 예,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1: 와, 확실히 가자미는 기름이 없고
0: 네, 그렇죠.
1: 빽하고
0: 그렇죠.
1: 오늘 너무 맛있다. 쓸어 먹기.
0: 진짜 회국 세모
2: 회국
0: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어요.
2: 와, 맛있겠다. 회국수 하면 진짜 맛있겠다, 네. 진짜. 와.
1: 물회.
0: 물회도 맛있는데
2: 아니, 한
0: 맛있어요.
2: 번씩만 드세요. 두 번씩 먹기에는 반칙인 거고.
1: 미안해.
2: 이 정도면은 비빔국수지, 비빔국수.
1: 어, 선생님, 진짜 여기, 일하고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런 건지 역대급으로 진짜 맛있는데?
0: 분위기가 일단 많이 차지하죠. 바다 보면서.
2: 바다 바로 앞에서.
0: 네.
2: 아, 제작진도 있지, 보고 있는데 제작진도 좀 보고 그래야지. 아, 너무 맛있다.
1: 형님.
2: 아,

0: 부르는 네. 여기 간포의 찐 현지 식당.
1: 드디어 맛 칼럼니스트가 나오는 겁니까?
0: 아, 여행 작가. 아, 맛을 사랑하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1: 그래요?
0: 저 3년 만에 와요, 사실은.
1: 아, 와본데요?
0: 와봤지.
1: 아, 진짜?
0: 그럼 난 다 가본다고 소개하잖아. 여기.
1: 여기?
0: 예. 네.
1: 아, 일단 외경이 정감 있고 무조건 맛있는 집.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0: 맛이 그냥 보이지.
1: 그냥 간포출랭 다 파이브.
0: 아오, 네. 간포출랭.
1: 네, 간포.
0: 어, 느낌 왔어. 네. 느낌 좋아. 네.
2: 안녕하세요.
3: 예,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작은 집에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저희가 좋죠.
1: 와, 완전 로컬 식당.
0: 여기 안에 테이블 두 개, 밖에 하나.
1: 밖에 하나.
3: 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러네.
1: 여기는
0: 제가
1: 어떻게 알고?
0: 3년 전 봄에 한번 왔었어요.
1: 3년 전 봄에.
0: 네. 근데 너무 그때 재밌어가지고. 네. 어머니.
3: 예.
0: 요즘도 새벽 한 4시쯤 문 여세요?
3: 예, 3시 40분에.
1: 새벽 3시 40분에요?
0: 예. 문을 열어요.
1: 그때 왜?
3: 내 사람들하고 제가 커피를 장사합니다.
0: 밤샘 조업하고 아~ 새벽에 이제 돌아오잖아.
3: 예, 배두라가 아~ 고기 풀고.
1: 그 식사도 하시고.
3: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절에 라면도 먹고
1: 술도 먹고
0: 그럼
3: 커피도 먹고 어. 그러고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4시만 되면 집에 가버려요. 제가 안 해요.
0: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면 저기 이제 메뉴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네. 오늘 뭐 좋아요 하면 아. 그때 나도 3년 전에 왔을 때
1: 그러니까.
0: 메뉴판에 보면 장치라고 있어. 그 생선을 말리고 계시더라고.
1: 장치라고
0: 길쭉하고 그 튼튼하게 생긴 못생긴 생선이 있어. 근데 살은 되게 부드러워.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걸 먹었었어.
1: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아요?
3: 오늘은 가지미 구이하고 찌개 잡숴보세요. 아~ 저 일본 저 늘레가 있잖아요.
1: 아, 자, 예. 예. 아 가자미 찌개.
0: 가자미라니까.
3: 예, 가자미. 아, 지금은 가자미가 많이 나니까 가자미 금방 잡아왔는 거 그런 거라야 맛이 있어요. 무 조금만 넣고 오늘 또 두부 조금 이어놨어.
0: 아, 알았어. 이어놨어. 어머니 간포 사람이잖아, 그죠?
3: 아, 여기 토백이지요. 토백이요.
1: 그러면 여기서 몇 년이라,
3: 여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한 15년. 원래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
0: 바닷가. 아, 네. 여기만 15년이고?
3: 바닷가에서는.
0: 바닷가 포장마차 한 20년 하셨어요?
3: 예.
1: 아.
3: 한 35년, 40년 돼가요. 아,
1: 그럼 어머니 저 하나 질문하는데, 간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3: 예.
1: 뭐가 있을까요?
3: 가자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오징어가 진짜 많이 나서 개도 물고 다니는데.
0: 오징어가 안 나.
3: 오징어가 없어요.
0: 강릉 속초도 오징어가 안 나. 잘.
1: 그러고 지금 안 나지.
3: 지금 동해에서 쭉 둘러가지고 늘으면 간포 바다, 여기 황금 바다에. 내일 아침에 또 있으면 고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기 많았어요.
0: 어머니 아침에. 얘기하시느라고 가자미 타겠어.
3: 아니.
0: 어이 재밌지.
1: 아, 재밌어. 어이 재밌어.
3: 대게도 있어요. 아침에 하루.
1: 대박.
0: 어머 이거 뭐야 안 시켰는데.
3: 그냥 잡사.
1: 와.
0: 게를?
3: 네.
0: 아 치사하다. 오징어니까 이런 거 주는구나.
3: 네. 아, 찌개도 옵니다.
1: 와.
0: 어, 뭐 게를.
3: 잘생긴 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게를 많이 줘.
0: 그럼 요게 이제 어머니 그거구나. 약간 작은 게.
3: 예, 작은 게. 치수 미달.
0: 치수 미달. 그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예. 그런데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을 예. 해주시는 거지.
3: 입찰 보지를 못하니까. 아,
0: 그렇지, 그렇지.
1: 와, 어머니. 아침에 너무 많이 먹겠는데, 이거?
3: 전체 많이 잡수세요.
0: 오늘 이거 완전히 가자미 꽉 찬 밥상이야.
1: 가자미 조림에, 구이에. 가자미 찌개 어. 그리고 미남이 준
3: 대게
1: 대게
3: 대게
0: 찌개 국물부터
1: 아 찌개부터 제가 알아서 떠 먹겠습니다.

0: 이쁘게 좀 할걸요.
1: 이뻐, 이뻐요. 어, 된장 만들어 온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맛, 더, 왜 이렇게 맛있지?
0: 새우 갈아주는 거.
1: 아, 그래서 감칠맛이 이렇게 좋구나.
0: 미운 안 넣고 새우를
1: 그럼 뭐, 새우가 조미료지.
0: 김, 김장 처리하면 이 김치 익으는 거.
2: 그럼. 이거 묵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 그거는 사가 왔는 거예요.
1: 아. 어미 죄송한데. 예. 가자미 좀 발라줘.
0: 그럴까요?
2: 발라주세요.
0: 나 발라줄게.
3: 아까 이거 건강용만 발라.
1: 이거. 큰 가시 말고는 씹어 먹어도 돼.
0: 네, 가야끼 이 양분 제일 많아요.
1: 맞아. 깨끗해 진짜 맛이.
2: 간장도.
0: 쪼링거리가 이 생각이 나가.
1: 원래 가자미 이렇게 연한 뼈는 또 같이 씹어 먹어도 고소해.
2: 맛있어.
0: 볶음 뼈만 빼면 돼. 맛있어요?
2: 네, 맛있어.
0: 다행이다.

0: 아, 어미 어미 잘 발라주셨네.
1: 아, 그럼 바로 먹으면 되는구나.
0: 네.
2: 그대로 다 잡수면 조림이 맛있을 거예요.
3: 조림 맛있다.
0: 아, 맛있어. 이게 진짜 애들 좋아. 요새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1: 근데 지금 구이 조림찌개가 당연히 이제 조리 방법도 다르고 양념도 다른데 예. 가자미는 어떻게 해도 참 다 맛있네, 그지?
2: 네, 그치요.
1: 담백하게 기름만 둘러가지고 구워도 좋고 간장 넣고 이렇게 조려도 좋고 된장 풀어가 이렇게 찌개로
2: 예, 숙지.
1: 끓여 먹어도 좋고
2: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기.
1: 맛있어, 맛있어.
3: 담백해.
1: 게를 다 이렇게
3: 깨끗하게 말해줘.
1: 게다리.
2: 그럼 밀면 되니.
1: 가위로 다 잘라줬구나. 쏙 빠져. 쏙 빠져.
2: 걔도 다를 거예요. 잡숴봐요. 달달하게. 수족관 들어가면 걔가 맛이 없는데 영은 달아.
1: 아~
2: 바로 잡아오는 걔라고.
1: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3: 아 그래요?
2: 예. 네, 단맛이 많지.
1: 바로?
2: 예. 네, 바로. 걔가 달다니까.
3: 그러면 예전에 그 간포항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죠?
2: 항은 똑같는데 네. 조금 이제
3: 시설.
2: 매립을 많이 했지. 자꾸 미아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넓어졌니. 이것도 옛날엔 다 부르기요. 부라키라요.
1: 아, 매운 거구나. 아, 일정 부분은. 네.
2: 이게 다 우리 옛날에 우리 여 국산말로 목간 이제 여기 바다로 가가 목간 하는 식으로 이제 아. 그 이렇게 한 자리예요.
1: 하여튼 말 어머니 그럼 앞으로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거예요?
2: 예.
1: 새벽에 문 열어?
2: 예.
1: 계속? 예.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지.
2: 그러니까.
1: 이제 뭐 칠순 지나셨으니까 한창이지 뭐.
2: 근데 아직까지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싱싱하게 나나 그런가.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1: 싱싱.
2: 아주 싱싱하게 나가.
1: 어머니 또 3년 후에 또 올게요.
2: 그러세요.
3: 와 너무 잘 먹었다.
1: 어머니 커피 먹을게요. 커피.
2: 커피.
3: 아유 이제 어머니 저 커피 주세요.
2: 예.
1: 오늘은 여기도 어떻게?
3: 여기는
1: 솔직하게 괜찮아.
3: 솔직하게 여기는
1: 우정이 흔들려도 괜찮아. 진짜로
3: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시골에 내가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진짜 할머니 밥을 먹고 싶어서 밥해서 먹은 느낌 이런 느낌이.
1: 맞아. 그래서 경주 이제 오시는 분들 물론 그. 시내 중심부 아니면 또 불국사 권역
3: 그렇죠.
1: 유적이랑 뭐 네. 문화재 그 여행도 좋은데 우리 간포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3: 아,
1: 바다도 좀 보고
3: 가자미도 좀 먹고
1: 가자미 드시고 네. 그런 그 어머니 식당도 와서
3: 아니 가자미는 아이들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3: 네, 간포 아,
1: 좋지 어. 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좋아해 주니까 더 좋네.
3: 아니 난 저도 개인적으로 로컬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딱이죠. 네.
3: 완전 여기는 뭐
1: 그럼
3: 어디도 나오지도
1: 아니 나 없었으면 여기로 안 오고 왔겠어?
3: 아 모두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it. 다다리. 이제 다리. 다다리. 다다리. Come on, 다리. 여.
0: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3: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4: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0: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1: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1: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0: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onbyun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3: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4: 지금 사장님 저 어디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onbyun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0: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1: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1: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0: 네.
1: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5: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6: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5: 도한 청명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명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7: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명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5: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8: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8: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0: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2: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경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tang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A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해외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에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와, 여기 너무 좋다. 와, 여기 완전 장관인데, 여기. 아, 아, 잠깐이.
2: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3: 사실은 네. 신라가 발달된 문화 중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토끼예요.
1: 진짜?
3: 신라 토끼?
1: 어.
4: 색깔 바꿔서 입고 있고.
3: 오, 너무 이뻐.

0: 바다 앞에서 또 이렇게 일출을 볼 줄이야.
1: 일어나 보니 바다.
0: 일어나 보니 바다야. 네. 와. 아, 저번에 화성도 그랬었거든요.
1: 네네.
0: 오늘도 내가 알던 경주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어디입니까?
1: 여기 네. 감포.
0: 감포항?
1: 감포항.

0: 사실은 네. 여기 왜 왔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네. 우리 오병훈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1: 목포요. 약간 비슷해요.
0: 그렇지. 네. 목포는 뭐다?
1: 항구다.
0: 항구다. 네. 바닷가 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바다를 또 그리워하시니까 아, 보험이 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경주에 바다가 있어?
1: 그러니까요.
0: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아, 저 있잖아요, 저.
0: 그러니까. 네. 이 경주가 네. 동해를 끼고 있는 이 간포항의 존재가 사실은 경주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동해를 끼고 있어요?
0: 그렇지. 이거 동해바다예요.
1: 남해도 아니고?
0: 동해, 동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 뭐가 있습니까, 또?
0: 올해 간포항이 네. 개항 100주년. 박수.
1: 와.
0: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1925년에 그렇지. 항구가 열린 거예요.
1: 아, 그때 항구 열린 데가 그렇지. 꽤 있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100년 동안 이 경주를 대표하는 포구로서 여기 뭐 지금 사실은 이른 아침인데 네. 이미 배들은
1: 지금 출항했겠죠.
0: 간밤에 작업을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1: 아, 그래요.
0: 신선하게 잡은 물고기 경미하고 벌써 다 끝났어, 사실은.
1: 아, 근데 지금 이쪽을 네. 딱 보면
0: 배들이 엄청 많지.
1: 예. 네. 약간 그 항구 도시의 느낌이 딱 나요.
0: 있지, 있지, 있지.
1: 와, 경주가 항구 도시라. 네. 일단 한번 가보시죠.
0: 가죠.
1: 네. 네. 와, 특이하네.

0: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1: 네.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감포가 자랑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네.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생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0: 아, 이것도 지금 말리고 있는 거
1: 말리고
0: 같은데?
1: 있는 거지. 뭘 것 같아?
0: 쥐치는 아니고.
1: 쥐치 아니지.
0: 그 얘는 뭐지?
1: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먹기 편한 거.
1: 아, 역시.
0: 가시 없는 거. 가.
1: 자.
0: 미.
1: 감포가
0: 가자미도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1: 그럼 그럼 그럼. 반건조. 꾸덕꾸덕해지기도 하고 맛도 오르고.
0: 그렇죠.
1: 너무 좋지. 그래서 감포항이 네. 가자미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구입니다. 온 김에 예. 좀 이따 이제 제가 가자미 식사를 좀 대접하게 할 건데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0: 그냥 먹지 왜?
1: 조금 일도 좀 하고.
0: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1: 약간 체험 삶의 현장처럼.
0: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0: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시죠?
0: 예, 이쪽 잠깐.
2: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들부터 네. 사업자가 1980년도 사업자입니다.
1: 1980년?
2: 네네.
1: 오래 하셨구나. 네, 아,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걸 그러면?
2: 그렇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부모님 아직 계시고.
0: 그럼 그때부터 하신 거네?
2: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사업자를 하고.
1: 가자미 배가 몇 시쯤 나갔다가 몇 시쯤 들어와요?
0: 아, 그래, 궁금하다.
2: 경매가 5시 반부터 시작인데.
1: 아, 가자미 경매가?
2: 예, 5시 반에 물건을 경매 볼 수 있게끔 판장에 풀어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0: 그러면 가자미가 사실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2: 네네.
0: 감포 가자미만의 뭐 맛있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0: 유명하잖아요. 네.
2: 저 방식이 이제 저인망이라 해서 이 그물에 이렇게 그 고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끌어서? 네, 끌어서 고기가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거죠.
1: 아, 스트레스 없고?
2: 그렇죠.
1: 상처도 안 나고?
2: 그렇죠. 상처도 없죠, 그러고.
1: 아...
2: 살이 안 빠져요. 기름도 막 차있고. 아, 네. 아니, 저 방식이 틀립니다.
1: 그렇구나. 네.
0: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손질해가지고.
2: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앞뒤로 생선이 이 거물 표시가 없잖아요. 전혀.
1: 아,
2: 거물 태가 없어요. 거물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아...
2: 네.
0: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손질한 다음에 네. 저렇게 이제 손 바로 저렇게 건조하는 것 같은데.
2: 네.
0: 시간이 얼마 정도
1: 걸려요? 얼마나 말려요?
0: 네, 어떻게
2: 크기에 따라가 틀린데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하루 반나절. 이거 반건조예요, 반건조.
1: 아, 반건조.
2: 네, 구이나 조림이나 할 수 있게끔 반 희덕하게 꾸덕꾸덕하게 네. 말리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저 발등에 널린 거는 네. 한 지금부터 한 3일, 4일 말려야 돼요.
1: 아, 큰 거는 더 말려요?
2: 아니요, 저건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거예요, 저게. 저거는 이제 바짝 말려서 조림용. 반찬용 그
0: 아, 예. 이 해풍에 또 말려야 그렇죠. 이게 또 제맛이 나는
2: 예,
0: 거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저 오배우를 네.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좀 시켜 해.
0: 같이 해요 할 거면.
1: 네. 뭐 얼른 일을 해야지.
0: 그럼 우리 한번 널어봅시다. 널어봅시다.
1: 맞아.
2: 발타에 한번 넣는 걸로.
0: 네.
2: 우리 한번 직접 시키는 걸로. 네네.
1: 어 근데 네. 어우야.
0: 자, 갑시다. 아, 나 진짜.
1: 가자미 운전수.
0: 목포에 있을 때도 안 해본 건데. 사실 널어본 기억은 있긴 해요.
1: 아, 그래? 근데 어디가 잘
2: 어울리나가?
1: 잘 어울리나가? 여기다가.
2: 네.
0: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네. 도착했습니다.
2: 네. 보겠습니다.
3: 지갑습니다.
0: 이렇게. 이야. 아, 이제 이거를 하나씩 펼치면서.
2: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1: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2: 네, 이렇게.
1: 이 아, 배부분이 위로 가게?
2: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오케이. 여기에 이제 내장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1: 네네네.
2: 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1: 네네.
2: 아~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1: 아, 그래. 아, 바람이 들어.
0: 그래, 안쪽까지.
2: 그렇죠, 건조기. 다 마르죠. 예. 아, 그럼 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1: 아~
2: 내장은 다 빼냈지만.
1: 아.
2: 예. 하늘, 배가 하늘로 보게.
1: 배가 하늘로.
2: 그리고 요 지느러미가 안 붙게끔. 건조가 되면 요리를 붓거든요, 서로.
1: 아~
2: 찢어져요, 상품에.
1: 아, 서로 붓지 않겠고.
2: 아~ 네. 이렇게 머리를 맞춰서 오하연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아니 되게 미남이야 여기 가재미가. 어 괜히 생선 막 상처날까 봐 조심하게 되네. 그러니까.
0: 아 근데 살이 두툼하다.
1: 두툼해.
0: 네, 느낌이.
2: 이게 생생하다는 게 살을 눌러보면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0: 그러니까. 아, 네.
2: 이거 회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거예요.
1: 단단해.
0: 네. 어, 단단하고. 네.
1: 알 잘 말라라.
2: 잘하시네요.
1: 왜 이제 목포 출신하니까요. 네.

0: 이거 드세요.
1: 오, 이 바다를 보면서 드시는 거 맛있습니다.
2: 이야, 지금 바로.
1: 네, 바로 지금 바로 새로 온 겁니다.
2: 아, 잘 먹고 주장님.
0: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3: 진짜 저는 저거 추천.
2: 네. 그다음에 비밀하고.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3: 아, 신선하다는 게 이런 네. 이런 의미다 진짜.
2: 청춘향도 맛있어.
1: 맛있죠.
2: 아, 이것도 직접 배하고
1: 네, 그렇죠.
3: 아, 너무 맛있어.
1: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다 드시죠. 예,
2: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네. 와,
3: 확실히 가자미는 비린내 없고
1: 네, 그렇죠.
3: 빽하고
1: 그렇죠.
3: 오늘 너무 맛있다. 쓰는 먹지.
1: 진짜 회국 세모
2: 회국
1: 진짜 맛있어요.
2: 회국
1: 맛있어요.
2: 맛있겠다. 회국 수 하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
3: 무배.

0: 예.
1: 요즘도 새벽
0: 왜? 내 사람들하고 제가 커피를 장사합니다.
1: 밤샘 조업하고 아~ 새벽에 이제 돌아오잖아.
0: 예, 배두라가 아~ 고기 풀고.
2: 그 식사도 하시고.
0: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절에 라면도 먹고.
2: 술도 먹고.
1: 그럼.
0: 커피도 먹고. 어. 그러고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4시만 되면 집에 가버려요. 제가 안 해요.
1: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면 저기 이제 메뉴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2: 그러니까.
1: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네. 오늘 뭐 좋아요 하면 아~ 그때 나도 3년 전에 왔을 때 그러니까. 메뉴판에 오면 장치라고 있어. 그 생선을 말리고 계시더라고.
2: 장치.
1: 장치라고 길쭉하고 그 튼튼하게 생긴 못생긴 생선이 있어. 근데 살은 되게 부드러워.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아~ 그걸 먹었었어.
2: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아요?
0: 오늘 가지미 구이하고 찌개 잡숴보세요. 아~ 저 일본 저 늘레가 있잖아요.
2: 아, 자, 예. 예. 아 가자미 찌개
1: 가자미라니까.
0: 예, 가자미. 아, 지금은 가자미가 많이 나니까 가자미 금방 찌개. 잡아오는 거 그런 거라야 맛이 있어요. 무 조금만 넣고 오늘 또 두부 조금 넣어놨어.
1: 아 알았어. 넣어놨어. 어머니 간포 사람이잖아, 그죠?
0: 아, 여기 토백이지요. 토백이요.
2: 그러면 여기서 몇 년 일하,
0: 여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한 15년. 원래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
1: 아, 네. 여기만 15년이고
0: 바닷가에서는
1: 바닷가 포장마차 한 20년 하셨어요.
0: 예.
2: 아.
0: 한 35년, 40년 돼가요.
2: 그럼 어머니 저 하나 질문하는데 간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0: 예.
2: 뭐가 있을까요?
0: 가자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오징어가 진짜 많이 나서 개도 물고 다니는데.
1: 오징어가 안 나.
0: 오징어가 없어요.
1: 강릉 속초도 오징어가 안 나. 잘.
2: 그러고 지금 안 나지.
0: 지금 동해에서 쭉 둘러가지고 늘으면 간포 바다, 여기 황금 바다에. 내일 아침에 또 있으면 고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기 많았어요.
1: 어머니 얘기하시느라고 가자미 타겠어.
0: 아니.
1: 어이 재밌지.
2: 재밌지.

0: 대게도 있어요. 아침에 하루.
1: 대박.
2: 어머 이거 몰라 안 시켰는데.
0: 그냥 잡사.
2: 와. 게를?
0: 네.
2: 아 치사하다. 오징어니까 이런 거 주는구나.
0: 아, 찌개도 옵니다.
2: 와. 어 뭐 게를?
0: 잘생긴 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게를 많이 줘.
2: 그 요게 이제 어머니 그거구나. 약간 작은 게.
0: 예, 작은 게. 치수 미달.
2: 치수 미달. 그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예. 그런데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을 예. 해주시는 거지.
0: 입찰 보지를 못하니까.
2: 아, 그렇지, 그렇지.
1: 와, 어머니 아침에 너무 많이 먹겠는데 이거.
0: 전체 많이 잡수세요.
2: 오늘 이거 완전히 가자미 꽉 찬 밥상이야.
1: 가자미 조림에 구이에 가자미 찌개 어. 그리고 미남이 준
0: 대게.
1: 대게.
0: 대게. 대게.
2: 찌개 국물부터.
1: 아 찌개부터 제가 알았어, 알았어. 또 먹겠습니다.
2: 국물 한 모금. 오 가자미 들어가.
0: 시원할 거예요.
1: 와.
2: 시원하고.
0: 그냥 시원할 거예요.
1: 또 이게 무 때문에 달달하고.
2: 그렇지. 그렇지.

0: 이쁘게 좀 할걸요.
1: 이뻐, 이뻐요. 어, 된장 만들어 온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맛, 더, 이렇게 맛있지?
0: 새우 갈아주는.
1: 아, 그래서 감칠맛이 이렇게 좋구나.
0: 미운 안 넣고 새우를
1: 그럼 뭐라, 새우가 조미료지.
0: 김장 처리하면 이 김치 이거는 거.
2: 그럼. 이거 묵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니요, 그거는 사가 왔는 거예요.
1: 아, 어미 죄송한데. 예. 가자미 좀 발라줘.
0: 그럴까요?
3: 발라주세요.
0: 나 발라줄게.
4: 아까 이 겉바위
1: 오는 거 아니야? 이거. 큰 가시 말고는 씹어 먹어도 돼.
0: 네, 가야끼 이 양분이 제일 많아요.
1: 맞아. 깨끗해 진짜. 아, 맛이
3: 달달하고.
0: 쪼링거리가 이 생각이 나가.
1: 원래 가자미 이렇게 연한 편은 또 같이 씹어 먹어도 고소해.
3: 맛있어.
0: 볶음 빼만 빼면 돼. 맛있어요?
3: 네, 맛있어.
0: 아이다.

0: 아, 그럼 바로 먹으면 되는구나. 네.
1: 그대로 다 잡수면 조림이 맛있을 거예요.
2: 조림 맛있다. 아, 맛있다. 이게 진짜 애들 좋아해. 요새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0: 지금 구이 조림찌개가 당연히 이제 조리 방법도 다르고 양념도 다른데 예. 가자미는 어떻게 해도 참 다 맛있네, 그지?
1: 네, 그치요.
0: 담백하게 기름만 둘러가지고 구워도 좋고 간장 넣고 이렇게 조려도 좋고 된장 풀어가 이렇게 찌개로
1: 예, 숙지.
0: 끼래 먹어도 좋고
1: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기.
3: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2: 담백해.
0: 게를 다 이렇게.
2: 깨끗하게 말해줘.
0: 게다리.
1: 그럼 밀면 되니.
0: 가위로 다 잘라줬구나.
2: 잘라줘서.
0: 쏙 빠져. 쏙 빠져.
1: 걔도 다를 거예요. 잡숴봐요. 달달하게. 수족관 들어가면 걔가 맛이 없는데 이건 달아.
0: 아~
1: 바로 잡아오는 게라고.
0: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2: 아 그래요?
1: 네. 단맛이 많지.
0: 바로?
1: 네. 바로. 걔가 달다니까.
2: 그러면 예전에 그 간포항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죠?
1: 항은 똑같는데 네. 조금 이제
2: 시설.
1: 매립을 많이 했지. 자꾸 미아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넓어지니. 이것도 옛날엔 다 부르기요. 부라키라요.
0: 아, 매운 거구나. 아, 일정 그래요. 부분은. 네.
1: 이게 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국산말로 목강, 이제 여기 바다로 가가 목강 하는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한 자리예요.
0: 하여튼 간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거예요?
1: 예.
0: 새벽에 문 열어?
1: 예.
0: 계속? 예.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지.
1: 그러니까
0: 이제 뭐 칠순 지나셨으니까 뭐 한창이지 뭘.
1: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싱싱하게 나나 그런가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0: 싱싱.
1: 아주 싱싱하게 나가.
0: 어머니 또 3년 후에 또 올게요.
1: 그러세요.
2: 와 너무 잘 먹었다.
0: 어머니 커피 먹을게요. 커피.
1: 커피.
2: 아유 이제 어머니 저 커피 주세요.
1: 예.
0: 오늘은 여기도 어떻게?
2: 여기는
0: 솔직하게 괜찮아.
2: 솔직하게. 여기는
0: 우정이 흔들려도 괜찮아. 진짜로
2: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시골에 내가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진짜 할머니 밥을 먹고 싶어서 밥 해서 먹은 느낌 이런 느낌이.
0: 맞아. 그래서 경주 이제 오시는 분들 물론 그 시내 중심부 아니면 또 불국사 권역 유적이랑 뭐 네. 문화재. 그 여행도 좋은데 우리 간포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2: 아,
0: 바다도 좀 보고
2: 가자미도 좀 먹고
0: 가자미 드시고 네. 그런 그 어머니 식당도 와서
2: 아니 가자미는 아이들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그러니까
2: 네, 간포 아,
0: 좋지 아, 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좋아해 주니까 더 좋네.
2: 아니 난 저도 개인적으로 로컬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0: 딱이죠. 네.
2: 완전 여기는 뭐
0: 그럼.
2: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아.
0: 아니 나왔었으면 여기로 안 왔겠어?
2: 아 모르지.
4: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5: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4: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With the food ready and the cheering gear all set, it's finally time for the game to begin. Just watching the game isn't always enough. So why not add a friendly wager with friends?
1: 오늘 진 팀의 팬이 음식값 반액이.
2: 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각자?
1: 어, 저희 오늘 위닝 해야죠. 키오 위닝 할 수 있습니다.
3: 오늘 이길 거예요.
1: 어제 졌거든요. 키오 화이팅! 오늘 꼭 이겨주세요.
3: 랜덤 화이팅!
1: 보여주세요. 화이팅!
0: Let's see. Who'll turn out to be today's lucky charm? As soon as the first pitch is thrown, the atmosphere shifts in an instant. Every pitch, every swing, the crowd follows every moment without looking away. But wait, is that a monitor at the ballpark?
2: 야구 보면서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할 때 나오기 전에 이걸로 또 나오니까 뭐 그걸로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제 다른 경기나 뭐 점수 같은 것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0: Now that's true baseball passion.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the heart of scuba diving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e waters around Seogwipo's Munsom Island are known as one of the richest marine ecosystems in the country.
1: 문섬은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곳을 찾게 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새끼섬과 본섬 서쪽에 있는 한계창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연산어 군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해상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에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0: 있습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2: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3: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2: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3: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Nice
3: 안녕하세요.
4: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4: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4: You married too early. No?
3: Okay.
4: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에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2: 오.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4: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4: 진짜? So now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1: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0: 그룹이 있어요?
1: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0: 블랙핑!
1: 너무 좋아요. 뚜뚜뚜. 테일러, 리사 언미, 리사 언미.
0: 리사 언미, 리사 언미.
1: 엄청 좋아요.
0: I love Lisa.
1: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도.
0: 그래? The wife like this.
1: 맞아요.
0: Lisa like.
1: 죄송합니다.
0: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1: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0: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1: 제 와이프 눈에
0: 하트.
1: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하고.
2: 콘서트. 네, 콘서트. 네.
1: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0: 스윔.
1: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2: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1: 한식.
0: 한식.
1: 한식 좋아요.
2: 한식 어떤 한식?
1: 김치전.
2: 김치전.
1: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2: 비빔밥.
1: 어제 붕덩 비빔밥 만들었어요. 붕덩.
0: 붕덩 비빔밥.
1: 붕덩. 네.
0: 요리 너무 바삭하네.
2: 붕덩 맛있지.
1: 네.
2: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0: 맞아요,
2: 딱
0: 맞아요.
2: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0: 근데 진짜 내추럴해.
2: 아무래도 좋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2: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2: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0: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2: 전체적으로.
0: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2: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0: 아, 눈 밑에다가.
2: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0: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2: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0: 되나? 애교살?
2: 애교살.
0: 애교살.
1: 애교살.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0: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거.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이거 애교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2: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0: 그죠.
2: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이콥 웃을 때 웃어봐. 네.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0: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2: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0: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2: 애교살 만들기.
0: 이 키포인트다. 애교살!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2: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0: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윔이에요?
1: 네.
0: 스윔?
1: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0: 아, 너무 좋아요.
1: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2: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0: 네.
1: 저도요.
2: 네, 눈 감아주세요.
0: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2: 동양인 웨커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0: 그럼 전...

0: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 중간?
1: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2: 어떻게 좁히나요?
0: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1: 안으로.
0: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2: 너무 신기하다.
0: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1: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0: 하이라이트.
2: 하이라이트?
0: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2: 오!
0: 그죠?
1: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0: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1: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0: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1: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쫙 라인 정리를.
1: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이
3: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0: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1: 보건소
0: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1: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0: 저희 99% 왔습니다.
1: 99%?
0: 99% 마무리 단계로?
1: 헤어랑 의상 체인지.
0: 네.
1: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0: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1: 와,
0: 사람 달라 보인다.
4: 어때요? 아니,
0: 사람 달라 보인다.
4: 너무 멋있어요.
0: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1: 네.
0: 아, 잘한
1: 진짜
0: 것 같아.
1: 느낌 있어요.
4: 아, 지금 너무 멋있어.
1: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0: 데뷔시키자, 데뷔. 데뷔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뭐해?
1: 완전 똑같아.
2: 에이나 뭐해?
0: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5: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7: 너무 멋있어.
3: 지민을 보고 싶어.
5: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컷 좀.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야, 진짜.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브라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 숙여서 이렇게.
5: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쁘니?
1: 예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예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쁜이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너무 좋아,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보라,
3: 네. 야 완전
1: 3,
3: 멋있어.
1: 쓰리,
3: 야 2, 이거다.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3: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Chunbyu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4: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 has monitored the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6: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6: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5: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이대 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7: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8: 지금 사장님 저 이거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 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그래서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5: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6: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5: 네.
6: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회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6: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5: 네.
6: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9: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맹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1: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누룩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10: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1: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11: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11: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10: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9: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0: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1: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2: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2: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Garbu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come, 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How to survive in Korea. Weddings. Step 0. Attire. As a guest, dress formal to business casual. Avoid wearing all white, shorts or going topless. Step 1. Arrival time. Arrive 30 minutes prior to the wedding ceremony. Too many cars, too many halls, too many people. There are many twists and turns. Take pictures and shake hands. And write your name vertically, not horizontally, in the guest book. Step 2. Or shibol. 50,000 won, 100,000 won, 150,000 won. Cash gifts are given in these units. Decide on the amount based on your relationship. Write your name vertically on the envelope. Step 3. Wedding etiquette. Fill up the front row. Guests have 3 duties to fulfill: clapping, cheering, and taking pictures. Step 4. Dining. Take off your jacket. This will be your seat from now on. Start with the not your everyday delicacies. Kobe chip. Yes. Osa. Yes. Chili shrimps. Definitely yes. Kimbap. Yeah. Only if you can't live without it. No need to pile up food. You have more than one opportunity. Did you survive the wedding? Wait. Did someone catch your eye? What are you waiting for? You're looking fine today.
1: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2: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3: 김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Namhae Archipelago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in the south of South Korea. Lying along the Hansan-Yeosu waterway, the archipelago's mountains and clear waters add to its charm. Let's learn more about Namhae, that is a world apart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fe. We will look at the transformation of Namhae, where spaces have been infused with new value.
1: 우리 남해 지도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그 얼루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또 청정한 지역 그런 곳이 남해군이었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방학 때 되면 남해 애가집으로 찾아오면 그때는 합천 해인사로 해서 진주로 해서 그다음 삼천포로 가서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남해를 들어오면 남해에서 또 버스를 타고 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고
0: time, Namhae could only be reached by boat from the mainland. Then, in 1973, a bridge officially opened to connect the island. Namhae Bridge became Korea's first suspension bridge, a milestone for the nation. To the locals on the island, the bridge was a godsend that allowed them to reach the mainland whenever they pleased.
1: 1973년 6월 22일 날 개통되고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다리입니다. 개통식 하는 날에는 한 약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 하니까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 다리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임시로 다시 나오게 하고 제한적으로 보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해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그 상징을 하는 그 관문이었고 지금은 남해의 랜드마크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남해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A place adjacent to Namhae Bridge has wordlessly watched progress unfold. Called Namhaegak, this lodge and resting area was in operation for 44 years. It is notable for being more than a lodge, as it was a popular attraction for the local Namhae people.
1: Namhae대교가 개통이 되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남해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혜택 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후계 공간이었습니다. 1975년에 개관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0: It was inevitable that the old Namhaegak building would be renovated at one point. The life stories of the locals in Namhae became fond memories. And those in turn became a chapter in the county's history. Presently, this space is where Namhae's history is preserved and put on display.
1: Yesterday는 후계소 개념이었기 때문에 1층에는 재가라든지 또 혜택에 관련된 어떤 그 홍보관처럼 되어 있었고 이제 남해가 그 모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하기도 하고 아래에는 노래방이라든지 나이트클럽도 있었어요. 남해 최초로 나이트클럽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그에 자기 생일이라든지 이러면 이 나이트클럽으로 몰려와서 또 즐기고 가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0: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 not changed. And that's the role of telling the story of Namhae to visitors. As a sort of memory museum of art, the space introduces the charming traits of Namhae. It is a place that pays homage to Namhae's past and present, but also looks to the future.
1: (2019년도에) 남해군에서 남해대교의 그 상징성과 남해각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지금 기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건 거의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앞쪽으로 보시면 그 기둥이 남해대교의 그 교각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숙박시설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0: The process of repurposing an old building had the dual intent of retaining the original structure. Revealing the aging signs of the building gives visitors and locals alike an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identity of Namhaegak. That is the key factor for a renewal of a space.
2: I think it's very long ago, but it's very long ago. But it's very long ago, but it's very long ago, and it's very long ago, and it's very long ago, and it's very long ago, and it's very long ago. So, 어릴 때부터 여기 남해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추억 속의 그런 건물일 것 같은데, 예전의 형태를 좀 유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새롭게 남해에 오시는 분들도 잘 즐길 수 있게 공간을 꾸며놔서 좀 뜻깊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0: In every photo on display there is one consistent subject that is photographed. And that's the people. Specifically, visitors and locals of Namhae. They pose while standing on Namhae Bridge and creating mementos of a special moment in time.
1: 저도 여기에 추억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쉬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었으면 깨끗한 건물이긴 하겠죠. 그러나 남의 사람들의 어떤 그 추억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존이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오래도록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Called Treasure Island by the locals, Namhae has several scenic places here and there. Mijo Port is known as a cozy fishing harbor that is indispensable to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3: 저희가 처음에 미조항을 보게 된 거는 스페이스 미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보게 됐습니다. 조도 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나머지 옆에 또 에도, 사도, 뭐 미조도라고 하는 무인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섬들에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이 되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점점 버려지고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됐는데요.

0: From Mijo Port, fishermen set sail on their fishing boats to the open sea. A daily routine that spanned for countless days in Mijo Port. Dreaming of a big haul of fish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the ocean. The fishermen are grateful for the bounty they reap from the sea. For years, the former cold storage facility played a big role in the fishing village.
1: It was a very big building. Mijo라는 마을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냉동창고는 항구에 마주한 굉장히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보였었고 저희가 볼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지 조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거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The biggest building in this tiny fishing village, a cold storage building that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life as a fisherman. Like all good things in life, the end came for this place too. But in a turn of events, the former storag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1: Still, 여기는 어업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러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업의 활동들을 건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바깥 부분에 창을 최대한 많이 내서 바깥의 풍경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남의 이 스페이스 미조라는 냉동창고는 거대한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한 냉동 코일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냉동 코일은 이 건물의 사실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죠. 예전에 얼음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얼리기 위해서 냉각기가 작동하던 당시에 필요했던 그 냉동 코일의 일부를 저희가 미술품 같은 형태로 지금 남겨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심지어 천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서도 이전에 이곳이 냉동 창고였구나라는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이러한 낡은 부분 오래된 시간의 역사가 쌓여서 낡아지게 된 재료가 어떠한 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또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This space smartly maximizes the former facility's massive room. Glass walls and high ceilings bring in plenty of natural light, illuminating the whole space brightly. Upon closer inspection, you will see that the materials that are tied to the cold storage facility's history dating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in operation. These old fish crates have been repurposed, as you can see. Different themes are highlighted on each floor, offering a different viewing experience. They all tie into the story of Mijo Port.
1: In the case of the majority of the Korean, Mijo Hangdo was originally in the sea. 있는 공간을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척을 조금 해서 땅을 만들어서 지어지게 된 건물인데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해안 이전에는 해안 절벽이었던 그 바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미조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안에서 깨끗한 미술관의 모습과 반대쪽에는 자연이 만든 그 해안 절벽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관람 포인트로 추천드립니다.
0: The cold storage facility and local culture have become the source for a new interpretation that has transformed this place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center while keeping the identity of Mijo Port as it were. Finding ways for the new and old to coexist in harmony together with the underlying mission of sustainability are also pursued.
1: Our 건물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어떤 건축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공간이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억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의 원형을 지키고자 하였고요. 추후의 운영이랑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까지도 남해군에서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이 공간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간의 발전이 다른 섬이나 다른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0: A space that witnessed hardships and rewarding moments in life now serves as a hub that brings art to the local region.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embark on a new beginning while preserving the local culture and seeking new vistas. Showing how abandoned places can be repurposed, Space Mijo offers regenerative architecture as a solution for the present and future.
1: I think that human beings are physical beings. So that's why we eat, drink, sleep, talk,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communicate, 그래서 이것을 담는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또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After crossing Namhae Bridge, you will find yourself in Seolcheonmyeon. And to the east, there is Hacheon City, while to the north, there is Hadong County. In this slow-paced and leisurely area, a new space has emerged thanks to the efforts of its residents. The neighborhood has a slow-paced vibe. One particular place here was renovat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locals. A former bathhouse was transformed into an art gallery. How did these two vastly different spaces converge into what it is now?
2: 네,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설천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 노후 등 관리적 측면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옆에 새로운 복지관에 들어서면서 기존 건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남도 시범사업인 서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2020년에 선정되고 2022년 7월에 눈내목욕탕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0: Artworks are on display inside the well-preserved former bathhouse. So here, we have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that became unlikely bedfellows. Two unlikely bedfellows,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are the result of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locals who wish to revitalize this place.
2: Yes, 저희 눈내목욕탕 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1개월 전시를 원칙으로 전국의 예술가나 예술단체 누구나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가나 뭐 그림, 도예 동아리, 뭐 학생들, 작가분들이 매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 보물성 그리다라는 미술 동아리 회원 17명이 예술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민화나 아크릴라 등 4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0: Not only were bathhouses used for bathing and washing, but it was also a space where neighbors socialized in a relaxing atmosphere. The Nunnae Bathhouse Museum of Art became a new socializing place that brings art to the locals.
2: 주민 소통의 장소이자 문화예술의 목마른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평소 낮에는 어업이나 농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구제비나 내일은 화가팀에 그림 동아리가 있을 정도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림 수업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월에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림책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걸 전시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한 거를 인근 지하아동센터 아동들이 보고 자기들도 작가가 돼보고 싶다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며 하반기 때 작품 전시를 예약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appreciating artwork while enjoying fun activities.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freely spend their time here as if they are going to the original bathhouse. The Nunne Bathhouse Museum of Art is a space that is giving a boost to the village atmosphere.
3: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이 이제 남해 강화 오시는 분들이 이 미술관에도 들리고 그림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이 관람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상당히 효과적이죠. 네, 좋아요. 여기는 목욕탕 안 하지만은 그냥 목욕탕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하죠, 사실. 네.
0: Where neighborhood bathhouse became a place for art and socializing, and where Mijo Port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along with a new space to highlight the history of Namhae Bridge and its enduring legacy.

0: 1970년대, 80년대에 빠르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때 지어졌던 건물들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예쁘지 않고 혹은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치열한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일부는 남겨두고 또 미래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An island that was isolated for centuries became connected to the mainland via a red bridge. Many untold stories flowed back and forth after this connection was achieved. And those stories have been recorded and stored to become a part of Namhae's history. Valued locations on Namhae, a treasured island that are infused with fond memories and nostalgia. They will brighten Namhae for years to com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the heart of scuba diving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e waters around Seogwipo's Munsom Island are known as one of the richest marine ecosystems in the country.
1: Munsom is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곳을 찾게 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새끼섬과 본섬 서쪽에 있는 한계창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연산호 군락과 연산호 군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세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의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1: The white Dendroneph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몬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4: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5: 안녕하세요.
4: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5: Nice
4: 안녕하세요.
5: So, what brings you here?
4: 저 결혼했었어요.
5: You married?
4: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4: 27입니다.
5: You married too early. No?
4: Okay.
5: Is she Korean?
4: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4: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4: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에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오늘의 주제구나.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2: 오.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3: 오!
2: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3: So now it's a spring.
2: Yeah, so
3: it's like green.
2: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3: No way.
2: Yeah.
1: 대박.
2: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0: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2: 저는 카멜레온.
0: 카멜레온 인간이 아니에요.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3: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2: 시원해요.
3: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2: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3: 블랙핑!
2: 너무 좋아요. 제이랑 리사 언니 리사 언니
3: 리사 언니 리사 언니
2: 엄청 좋아요.
3: I love Lisa.
2: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 더.
3: 그래? The wife like this.
2: 맞아요.
3: Lisa. Like...
2: 아,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2: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3: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2: 제 와이프 눈에
3: 하트.
2: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0: 콘서트. 네, 콘서트. 네.
2: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3: 스윔.
2: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2: 한식.
3: 한식
2: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2: 김치전.
0: 김치전?
2: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2: 어제 봉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봉동.
3: 봉동 비빔밥.
2: 봉동. 네.
3: 요리 너무 바삭하네.
0: 봉동 맛있지.
2: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0: 딱
3: 맞아요.
0: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3: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좋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3: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3: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3: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3: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3: 되나? 애교살?
0: 애교살.
3: 애교살.
2: 애교살.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3: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거
2: 오케이 알겠습니다.
3: 이거 애교살.
2: 오케이.
3: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3: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웃을 때 웃어봐. 네.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3: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3: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3: 이 키포인트다. 애교살!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3: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Swim이에요?
2: 어, 네.
3: Swim.
2: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맞아요. 너무
0: 좋아요.
2: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3: 네.
2: 저도요.
1: 네, 눈 감아주세요.
3: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1: 동양인 웨커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3: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1: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3: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2: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3: 와, 마음에 드시죠?
2: 아, 너무 신기해요.
3: 완전 마법선.
1: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3: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요.
1: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3: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1: 강력하게.
3: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1: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3: 코끝에도 톡톡.
1: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3: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1: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3: 어떻게 좁히나요?
1: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3: 안으로.
1: 어,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3: 너무 신기하다.
1: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3: 입술산에 뭘 한 거예요?
1: 하이라이트.
3: 하이라이트?
1: 입술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3: 오!
1: 그죠?
3: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1: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3: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1: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3: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1: 짝 라인 정리를.
3: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0: 오, 이거 좋아요. 이렇게
1: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3: 보건소.
1: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3: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1: 저희 99% 왔습니다.
3: 99%.
1: 어, 99%. 마무리 단계로.
3: 헤어랑 의상 체인지.
1: 네.
3: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1: 머리랑 옷을 바꾸면.
3: 와. Like butter,
1: 어때요?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2: 너무 멋있어요.
1: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3: 네.
1: 아, 잘한
3: 진짜
1: 것 같아.
3: 느낌 있어요.
2: 저 지금 너무 멋있어.
3: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1: 데뷔 시키자. 데뷔. 데뷔 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에이나 뭐해?
0: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5: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0: 너무 멋있어.
5: 친구를 보고 싶어요.
3: 친구를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5: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시선 좀.
3: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프로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5: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따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네. 보라.
3: 야, 완전 멋있어.
1: 쓰리,
3: 야,
1: 투,
3: 이거다.
1: 원.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뭐?

0: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한 맛에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두니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1: 김 먹었어.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3: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4: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Oh, 위원님, 저희 M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6: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추락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MSC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6: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5: 예. MSC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ambye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7: 제가 이대명과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8: 지금 사장님 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am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5: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6: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5: 네.
6: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6: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5: 네.
6: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9: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1: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10: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수를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1: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11: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11: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두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10: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9: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 Tan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큐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비가열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Namhae Archipelago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in the south of South Korea. Lying along the Hansan-Yeosu waterway, the archipelago's mountains and clear waters add to its charm. Let's learn more about Namhae, that is a world apart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fe. We will look at the transformation of Namhae, where spaces have been infused with new value.
2: 우리 남해 지도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그 얼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또 청정한 지역 그런 곳이 남해군이었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방학 때 되면 남해 애가집으로 찾아오면 그때는 합천 해인사로 해서 진주로 해서 그다음 삼천포로 가서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남해를 들어오면 남해에서 또 버스를 타고 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고
1: For a long time, Namhae could only be reached by boat from the mainland. Then, in 1973, a bridge officially opened to connect the island. Namhae Bridge became Korea's first suspension bridge, a milestone for the nation. To the locals on the island, the bridge was a godsend that allowed them to reach the mainland whenever they pleased.
2: 1973년 6월 22일 날 개통되고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다리입니다. 개통식 하는 날에는 한 약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 하니까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 다리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임시로 다시 나오게 하고 제한적으로 보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해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그 상징을 하는 그 관문이었고 지금은 남해의 랜드마크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남해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A place adjacent to Namhae Bridge has wordlessly watched progress unfold. Called Namhaegak, this lodge and resting area was in operation for 44 years. It is notable for being more than a lodge, as it was a popular attraction for the local Namhae people.
2: Namhae 대교가 개통이 되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남해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혜택 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후계 공간이었습니다. 1975년에 개관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1: It was inevitable that the old Namhaegak building would be renovated at one point. The life stories of the locals in Namhae became fond memories, and those in turn became a chapter in the county's history. Presently, this space is where Namhae's history is preserved and put on display.
2: 예전에는 후계소 개념이었기 때문에 1층에는 재가라든지 또 혜택에 관련된 어떤 그 홍보관처럼 되어 있었고 이제 남해가 그 모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하기도 하고 아래에는 노래방이라든지 나이트클럽도 있었어요. 남해 최초로 나이트클럽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그에 자기 생일이라든지 이러면 이 나이트클럽으로 몰려와서 또 즐기고 가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1: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 not changed. And that's the role of telling the story of Namhae to visitors. As a sort of memory museum of art, the space introduces the charming traits of Namhae. It is a place that pays homage to Namhae's past and present, but also looks to the future.
2: In 2019, 남해군에서 남해대교의 그 상징성과 남해각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지금 기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건 거의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앞쪽으로 보시면 그 기둥이 남해대교의 그 교각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숙박시설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1: The process of repurposing an old building had the dual intent of retaining the original structure. Revealing the aging signs of the building gives visitors and locals alike an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identity of Namhaegak. That is the key factor for a renewal of a space.
3: I think it's been a long time for me. But still, the building is very clean and cleanly. I've been living in Namhae for a long time. It's a very memory of a building in the past. But it's still maintaining the shape of the past. And the people who come to Namhae can enjoy the space to enjoy the space. It's going to be a very interesting place.
1: In every photo on display, there is one consistent subject that is photographed. And that's the people. Specifically, visitors and locals of Namhae. They pose while standing on Namhae Bridge and creating mementos of a special moment in time.
2: 저도 여기에 추억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쉬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었으면 깨끗한 건물이긴 하겠죠. 그러나 남의 사람들의 어떤 그 추억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존이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오래도록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Called Treasure Island by the locals, Namhae has several scenic places here and there. Mijo Port is known as a cozy fishing harbor that is indispensable to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4: 저희가 처음에 미조항을 보게 된 거는 스페이스 미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보게 됐습니다. 조도 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나머지 옆에 또 에도, 사도, 뭐 미조도라고 하는 무인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섬들에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이 되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점점 버려지고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됐는데요.

0: From Mijo Port, fishermen set sail on their fishing boats to the open sea. A daily routine that spanned for countless days in Mijo Port. Dreaming of a big haul of fish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the ocean. The fishermen are grateful for the bounty they reap from the sea. For years, the former cold storage facility played a big role in the fishing village.
1: It was a big building. Mijo라는 마을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냉동창고는 항구에 마주한 굉장히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보였었고 저희가 볼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지 조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멈춰있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있는 거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The biggest building in this tiny fishing village, a cold storage building that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life as a fisherman. Like all good things in life, the end came for this place too. But in a turn of events, the former storag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1: 이 건물의 사실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죠. 예전에 얼음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얼리기 위해서 냉각기가 작동하던 당시에 필요했던 그 냉동 코일의 일부를 저희가 미술품 같은 형태로 지금 남겨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심지어 천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서도 이전에 이곳이 냉동 창고였구나라는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이러한 낡은 부분들을 오래된 시간의 역사가 쌓여서 낡아지게 된 재료가 어떠한 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또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This space smartly maximizes the former facility's massive room. Glass walls and high ceilings bring in plenty of natural light, illuminating the whole space brightly. Upon closer inspection, you will see that the materials that are tied to the cold storage facility's history dating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in operation. These old fish crates have been repurposed, as you can see. Different themes are highlighted on each floor, offering a different viewing experience. They all tie into the story of Mijo Port.
1: Korea의 대부분의 항구가 그랬듯 미조항도 원래 해안에 있는 공간을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척을 조금 해서 땅을 만들어서 지어지게 된 건물인데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해안 이전에는 해안 절벽이었던 그 바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미조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안에서 깨끗한 미술관의 모습과 반대쪽에는 자연이 만든 그 해안 절벽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관람 포인트로 추천드립니다.
0: The cold storage facility and local culture have become the source for a new interpretation that has transformed this place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center while keeping the identity of Mijo Port as it were. Finding ways for the new and old to coexist in harmony together with the underlying mission of sustainability are also pursued.
1: Our building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어떤 건축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공간이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억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의 원형을 지키고자 하였고요. 추후의 운영이랑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까지도 남해군에서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이 공간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간의 발전이 다른 섬이나 다른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0: A space that witnessed hardships and rewarding moments in life now serves as a hub that brings art to the local region.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embark on a new beginning while preserving the local culture and seeking new vistas. Showing how abandoned places can be repurposed, Space Mijo offers regenerative architecture as a solution for the present and future.
1: I'm still a human being.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는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또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0: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After crossing Namhae Bridge, you will find yourself in Seolcheonmyeon. And to the east, there is Hacheon City, while to the north, there is Hadong County. In this slow-paced and leisurely area, a new space has emerged thanks to the efforts of its residents. The neighborhood has a slow-paced vibe. One particular place here was renovat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locals. A former bathhouse was transformed into an art gallery. How did these two vastly different spaces converge into what it is now?
2: Yeah,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설천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 노후 등 관리적 측면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옆에 새로운 복지관에 들어서면서 기존 건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남도 시범사업인 서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2020년에 선정되고 2022년 7월에 눈대목탕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1: Artworks are on display inside the well-preserved former bathhouse. So here, we have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that became unlikely bedfellows. Two unlikely bedfellows,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are the result of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locals who wish to revitalize this place.
2: Yes, 저희 눈대목욕탕 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1개월 전시를 원칙으로 전국의 예술가나 예술단체 누구나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가나 뭐 그림, 도예 동아리, 뭐 학생들, 작가분들이 매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 보물성 그리다라는 미술 동아리 회원 17명이 예술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민화나 아크릴화 등 4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 Not only were bathhouses used for bathing and washing, but it was also a space where neighbors socialized in a relaxing atmosphere. The Nunnae Bathhouse Museum of Art became a new socializing place that brings art to the locals.
2: 주민 소통의 장소이자 문화 예술의 목마른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평소 낮에는 어업이나 농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구제비나 내일은 화가팀에 그림 동아리가 있을 정도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림 수업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림책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걸 전시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한 거를 인근 지하아동센터 아동들이 보고 자기들도 작가가 돼보고 싶다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며 하반기 때 작품 전시를 예약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Appreciating artwork while enjoying fun activities.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freely spend their time here as if they are going to the original bathhouse. The Nunnae Bathhouse Museum of Art is a space that is giving a boost to the village atmosphere.
3: Oftentimes, 보면 체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이 이제 남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 미술관에도 들리고 그림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상당히 효과적이죠. 네, 좋아요. 여기는 목욕탕 안 하지만은 그냥 목욕탕 시설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하죠, 사실. 네.
1: Where neighborhood bathhouse became a place for art and socializing, And where Mijoport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along with a new space to highlight the history of Namhae Bridge and its enduring legacy. All of these shining stories come from Namhae. And making this all happen are new spaces that lin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0: 1970년대, 80년대에 빠르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때 지어졌던 건물들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예쁘지 않고 혹은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치열한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일부는 남겨두고 또 미래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An island that was isolated for centuries became connected to the mainland via a red bridge. Many untold stories flowed back and forth after this connection was achieved. And those stories have been recorded and stored to become a part of Namhae's history. Valued locations on Namhae, a treasured island that are infused with fond memories and nostalgia. They will brighten Namhae for years to com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운진항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가파더로 가볼 겁니다.
1: 이게 가파더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일까요?
2: 예, 한 20m 될 겁니다.
3: 아까부터 자꾸 초우굴 나누고 있거든요. 고산점으로
0: 저는 가파더 오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4: 약간 동심의 세계. 네,
0: 뭐랄까 막 뛰어놀고 싶고 막. 야, 가파더가 되게 새로운 섬 같아요.
5: 서쪽 대표 오름, 금오름입니다.
0: 여기. 여기가 노을 맛집이에요.
4: 저기 다 배예요?
2: 별이에요.
4: 아, 별.
0: 오늘은 제주 전통 원픽.
1: 제주 전통 원픽. 네.
0: 제주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1: 세 가지요? 삼다도라고 해가지고.
0: 그렇지.
1: 돌.
0: 돌.
1: 바람.
0: 바람.
1: 그리고 여자.
0: 또 제주도에는 삼무가 있습니다.
1: 그 뭐 먹는 무가 세.
0: 아니, 없는 거.
1: 아, 없을 무.
0: 없을 무.
1: 제주도가 없는 게
0: 자세하게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보세요. 대문.
1: 대문.
0: 어,
1: 그리고 아, 그 집집마다 대문이 없어요. 네, 네.
0: 그리고 도둑.
1: 아, 그러네. 도둑. 하나는 더 보여요.
0: 그리고 거지.
1: 거지가 없다고요?
0: 네, 거지가 없어요.
1: 아니, 왜 이 도둑과 거지가 왜 없는 거예요?
0: 도둑은 그만큼 실내가 바탕으로 돼서 돌담이 많기 때문에 네. 지나가다도 다 집을 볼 수 있잖아요.
1: 아, 그러네. 네,
0: 그러니까 도둑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기 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거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1: 아, 그렇구나. 네. 진짜 풍요롭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상 낙원이네요. 네. 이 제주도가.
0: 저 믿고 따라오면 네.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네. 제주 전통을 아마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겁니다.
1: 근데 저기 대문이 있는데요?
0: 들어갑시다. 아, 여기 대문이 있네.
1: 여기 대문이 있네. 완전히 그 구석촌같이 전통마을.
0: 네. 완전히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냥 휴가지, 휴가지. 네.
0: 그러니까 여기 다양하게 체험이나 뭐 구경할 수 있는데 네. 어디부터 보고 싶어요?
1: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뭐 성읍마을, 고평호, 고택?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0: 고평호, 고택은 뭘까? 야. 고평호, 고택.
1: 고택.
0: 어, 들어봅시다.
6: 네.
0: 어, 안녕하세요.
6: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아이고, 어디서 많이 뵀던 분들이 가세요.
1: 혹시 여기 집 네. 주인이신가요?
6: 아, 저는 주인은 아니고 네. 이곳에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해설. 아. 저희 앞에 쭉, 네. 저희 앞에 이렇게 좀 붙으세요. 네. 너무 계속.
6: 황송해가지고.
1: 아, 저는 뭐 이쪽에서 이쪽. 네. 아, 예, 예. 들어오다 보니까 편말에 고평호 네. 뭐 고택이라고 하는데.
6: 아, 네, 원래 이 집은 옛날 주인 그 사시던 분 이름이 고평호신데 이 집은 국가에서가 이제 매입해가지고 민속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1: 아, 진짜 이 100년 이상 된 집이라 그런가?
0: 진짜.
1: 이 세월의 흔적이 그냥.
7: 아니 그럼 우리 해설사님.
6: 네.
7: 이 제주 전통 이 한옥마을 어떤 마을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성읍마을.
7: 아, 성읍마을. 예, 이게 좀 궁금합니다.
6: 네네네. 네. 원래 여기는 반은 목축을 하고 반은 농사를 지었던 약간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1: 아,
6: 네,
1: 아,
6: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주를 행정구역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랬을 적에 이 동남쪽의 중심부 네, 그 행정을 여기에서 이제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옛날 오래된 초가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조선 시대 관아들도 남아 있고.
1: 관아가.
6: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가 민속 자료로 지정해 가지고 보호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민속 마을이 된 겁니다.
1: 아~
6: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아니고
1: 여기는 진짜 있었던
6: 예, 천년 이상 되는 설촌유래가 천년 이상 되는 예? 말 그대로 자연 불락입니다.
1: 아. 네.
6: 집집마다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지금.
1: 진짜로요?
0: 네. 여기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예, 이 중에?
6: 그럼요.

0: 보니까는 그 제주의 전통 초가를 네.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봤다면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붕이 기와로 돼 있고 네. 네, 조선 시대의 이제 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일단은 왜냐하면 단청들이 네. 있어요.
0: 네, 단청도 있고
2: 그러니까 기와로 돼 있고. 보통 우리가 관하라고 생각하면 뭐 사또가 사는 그걸로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0: 네, 네. 여기는 지방 궁궐입니다.
2: 지방 궁궐.
1: 여기가 예, 예. 궁궐이에요? 예.
0: 여기에 저 정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건물의 문을 열어보면 나무판에다가 전자가 새겨져 있는 전패가 있어요. 전패. 나무판. 네, 네. 예.
2: 전화.
0: 예, 전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아,
0: 예.
1: 잠깐만요.
0: 그 전자예요.
1: 이 왕들이 여기가 내려올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왕이다 생각해놓고. 예, 예, 예.
0: 그러니까 와. 서울에는 실질적인 임금님 한 분이 있고. 계시고.
1: 예, 예.
0: 각 읍치에는 큰 고을에는 이런 객사를 지어서 그 전패를 모셔놓고 상징적인 임금님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궁궐의 기능을 일부 지방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아, 네.
2: 저게 이제 전패
0: 예,
1: 전,
0: 예.
1: 전.
2: 아, 이렇게 예, 간단하게
0: 그래서 여기 현관이나 중앙에서 이제 짐으로 말면 높은 분들이 내려오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제일 먼저 여기에 와서
1: 그쵸.
2: 일단 예를 네. 네. 차리고
0: 임금님입니다.
2: 네. 아.
0: 자 이번에는 네. 그 우리 성읍민속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거를 상징하는 곳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1: 상징
2: 아, 상징하는 곳.
1: 네.
2: 우와.
1: 아니 나무
0: 예. 나무가 예, 예.
1: 아니 오. 잠깐만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0: 네 이게 나무 네. 수령이 100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네. 제주도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나무일 겁니다
1: 1000년? 잠깐만 1000년이면은 고려가 아니 조선시대 500년이니까
2: 1950
1: 거의 뭐 고려시대
0: 고려.
1: 약간 공민왕
0: 그러니까 이게 네.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관리를
1: 아,
0: 받고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앉아있는 여기가 이 마을의 가장 중심부예요.
1: 딱 중심이요?
0: 예, 예.
2: 이게 이끼인가?
1: 네, 이끼 맞아요.
0: 예, 예.
2: 이끼가 꽃처럼 펴있어.
0: 예. 돌이나 나무나 오래되면은
1: 맞아,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예, 예. 저게 비석에도.
0: 예, 예. 다 붙어있어요.
1: 아... 예. 야, 근데 나 이게 진짜 약간 뭔가 그 분재 있잖아요.
2: 네.
1: 멋있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역할처럼 예쁘게 딱 이렇게 펴가지고.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2: 엄청 시원해요.
0: 예, 그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이쪽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피서도 하고
1: 그러니까.
0: 동네 이제 돌아가는 얘기들도 하고.
2: 거의 신문사야 신문사.
1: 약간 약간 소식통.
0: 잘라.
2: 그 그만큼 상징적인.
0: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2: 상징적인.
0: 예.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뭉뚫어가지고 161로로 지정된 거는 이 느티나무하고 여기에서 보여요. 저기 팽나무.
2: 팽나무.
0: 예, 예, 저, 예,
1: 아, 옆에
0: 예,
1: 저기 예, 예, 저기 또 큰 게 있네.
2: 예. 예, 여기 써 있어요.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0: 예, 예. 예.
2: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 진짜. 시원. 아, 역사적인 것도 이제 좀 둘러봤는데.

0: 이 성원마을은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 잠깐만요. 뒤에 관역이 있네요. 어? 활.
0: 예.
3: 활 속이 체험장이에요.
0: 아. 그러면 딱 세 발로 해가지고
2: 딱 세 발. 저
0: 내기 합시다. 내기.
2: 내기? 그럼 어떤 거 내기 할까요?
0: 뭐 내기 하지?
2: 이긴 사람한테 혹시 뭔가 선물이 좀 있어요?
4: 스포츠는 이제 승부의 세계니까.
0: 아, 승부의 세계.
4: 이기는 자에게만 선물을 하나 딱 드립니다.
2: 오.
0: 와, 진짜 선물 뭔데요?
4: 예, 요즘 인싸 아이템으로 아주 인기 많은 오. 선글라스를 드리겠습니다.
2: 오, 잠깐만.
0: 아, 대박!
2: 잠깐만.
0: 대박!
2: 저 선글라스 잃어버렸는데.
0: 선글라스 저기 뭐지? 패러세일링 하다가 네.
2: 바다에
0: 들어왔거든요. 고백아! 와!
2: 어, 내 선글라스. 어, 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내 선글라스! 선글라스! 내 거.
4: 더 잘 됐네요. 근데 이겨야 돼요.
2: 어, 예,
4: 이겨야지만.
0: 아, 그럼 예, 못 가져가네. 예. 내가 이길 건데.
2: 잠깐만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제 우리.
0: 아, 지금 가대 투지?
2: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조의 명예를 걸고.
0: 아, 시조 명예를 걸고.
2: 예, 고려의 그 고려 태사의 그 신순겸 장군님이시라고. 활의 명궁, 정말. 예.
0: 아, 그래요?
2: 예.
0: 아, 시조가 있어요?
2: 아, 그렇습니다. 평산신시의 명예를 걸고.
0: 이 대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4: 온 바이 원으로 한 발씩 쏘는 거예요.
2: 한 발씩 쏘는
4: 걸로. 그게 더 이제 멘탈이 또 털릴 수가 있으니까. 예.
0: 아, 일찍 쏘냐 늦게 쏘냐. 아, 오케이.
4: 자, 그러면 게임 시작.
2: 형님 먼저.
0: 가위바위보 할까요?
2: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2: 아, 제가 먼저.
0: 어, 먼저.
2: 잠깐만요.
0: 긴장 풀고.
2: 예. 아,
0: 하이.
2: 이건 가문의 예? 영광이 달렸습니다.
0: 와. 아.

0: 너무 났어요. 너무 났어요.
1: 진혁 씨 이렇게 네.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좀 너무 편해지잖아요, 제가.
2: 녹록치 않습니다.
0: 좋아요.
2: 아! 점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바람이 위에서 불어?
2: 그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1: 아, 좀 들떼기인 것 같아. 네.
0: 그러니까 예, 조준점 이제 잘 기억했다. 이제부터 네. 수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2: 자, 한 발만 잘 들어가면 돼요. 한 발만.
1: 오!
2: 어? 잠깐만.
1: 이건 뭐야?
2: 어? 잠깐만.
1: 이건 뭐야?
2: 이거 분명히 들어간 건데?
0: 나간 거야
1: 이거?
0: 나간 거예요?
1: 그래도 꽂히긴 해야지.
2: 어, 뭐야?
1: 1점. 아, 1점이야!
0: 1점.
1: 아, 1점이야!
2: 어, 이게
1: 잠깐만. 1대0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2: 잠깐만. 하나만 들어가면 돼, 하나만. 하나만 잘 들어가면
1: 돼. 2점 이상 맞춰야 돼요. 네.
2: 하나만 잘 들어가면 돼, 하나만.
1: 일단 2점 이상 맞춰야 돼요.
2: 시조 할아버지 힘을 주세요, 저에게.
1: 아, 이게, 아, 내가 조준을 안 하는 것 같다.
2: 그 기러기 왼쪽 날개를 맞췄던 실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1: 아. 저는 약간 버릇이 네. 하나 있어요.
2: 어떤 버릇이?
1: 항상 1점으로 이긴다네요.
2: 1점. 아, 아. 아, 아.
1: 저기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야, 저기, 야, 맞추기 힘든데 맞췄다.
3: 아, 참. 선글라스 이게 있는데 또 받아야 되겠다.
2: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댄 것처럼. 언녀나. 오!
1: 오! 어,
2: 잘 들어갔다. 언녀나.
1: 오! 오! 어,
2: 잘 들어갔다.
1: 아, 조금 낮췄는데, 관역을. 아.
0: 4점.
2: 4점.
1: 네, 4점.
2: 5점, 5점이네.
1: 옷이니까 5점 맞다.
2: 네, 하나만. 기 하나만. 딱 하나만.
1: 하나만?
2: 네.
1: 이거 하나만 쏴도
2: 네.
1: 지금 하고 5점인데
2: 네.
1: 파란색만 넣어도 이기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동시에 한번, 네. 동시에 한번 제가.
2: 동시에.
1: 어, 동시에.
2: 진짜
1: 동시에 하나만. 하는 것도 사실 누가 먼저 쏘냐지.
2: 하나만 주세요.
0: 구정 넣어드릴까요?
2: 어, 하나만 주세요.
1: 동타임에 쏘는 거 쉽지 않지.
2: 대박. 저 앞에 거 편집해주세요. 앞에 거 편집해줘요. 오, 대박이다.
0: 렌즈 물어내고 가야 돼요.
2: 와.
1: 나 지금 쏠려고 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 바퀴 보이는 거야.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못 썼잖아.
3: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2: 쟤 흔들려, 흔들려.
3: 갑자기 엄청 흔들려.
2: 아.
0: 홈런.
4: 안녕히 계세요.
0: 홈런.
2: 아저 진짜 가사 한번 봐도요? 와 미쳤다.
1: 와 대박 사건.
2: 와 엑스텐. 어. 야.
1: 와 어떻게 이게 막혀? 그러니까 이게 드문데 사실.
0: 이거는 아무래도 바다에 빠진 선글라스를 용왕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1: 용왕님이 주셨대.
2: 야 좋다. 아, 이거 야.
1: 아 좋다.
2: 야 이거
1: 아 좋다.
2: 써야지. 잠깐만요.
1: 아, 잘 어울린다. 좋다.
3: 제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 놨습니다.
2: 재밌는 거요?
3: 예.
2: 네. 아니, 이게 뭐 술 다 끊은 집이라고 있는데요?
5: 여기에요.
2: 우매 기술? 어, 무료 시험합니다. 형님, 무료래요, 무료.
3: 아, 지금 4대째 술 도가.
2: 야, 4대. 일단 형님, 아. 무료래요, 무료. 아. 일단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와, 집이 너무 아이고. 예쁘다.
1: 야.
6: 어서 오십시오.
2: 네.
6: 반갑습니다.
3: 아니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예. 술 닦는 집인데 다 끄다가
4: 빚는다란 뜻.
7: 아 저희는 약간 설거지하는 거라고
3: 술을 거. 술을 정성스럽게 닦다 이런 줄 알았는데
7: 술단지 뭐 이런 거.
3: 아 술을 빚다. 술을 빚는 집.
7: 저 사진이 저기 오메기 떡 그거 만드시는 거죠?
4: 저희 친정 어머니.
7: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3: 아 저 가운데.
4: 저거는 그걸... 저희 저예요.
3: 그러면 지금
7: 4대째.
3: 4대째면. 네.
4: 저 할머니 시대부터
7: 예. 조조할머니 네.
3: 그 할머니 시대부터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한 150년 계산해야 되나?
7: 거의 그 정도 되죠.
3: 여기 오메기 떡이라고 있는데 오메기 수령 이거 대충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뭐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오메기 떡이 맛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4: 오메기 떡이라는 거는 네. 제주도에 그게 90년도부터 이제 가이드들을 통해서 떡이 돼버린 거예요. 술떡인데
3: 그러면 네. 오메기라는 뜻이 뭐예요?
4: 떡을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오목 눌러주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3: 아 이게 이거 이걸 오메기라고 한다.
4: 빨리 이걸 아. 이걸하고 오목 들어가게 만들어서 오목 들어갔다 오목이 오목이 하다 보니까 네. 웅변나로 변해버린 거예요.
7: 아 오목
3: 오목이 오목이 오메기 오메기 오메기 오메기 오메기 아
4: 맞아.
7: 일단 우리 어머니 말씀 설명 들었으니까 그 오메기 떡에 오메 기술 좀 보여주십시오.
4: 그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3: 선생님께서 우리 재료 한 번만 소개시켜 주세요.
4: 예, 예. 네. 이제 이렇게 조로 해요. 이게 아, 조인데요. 예. 조에 피어서 온 건데.
3: 이게 조.
7: 예. 요거는 예. 들깨인가요?
4: 아니요. 좁쌀이요.
7: 아, 이게 좁쌀이요.
4: 여기서 나온 거죠.
7: 아.
4: 예. 요거를 요거를 갈아서
3: 그
4: 이거 좁쌀 가루.
7: 아, 이게 좁쌀 가루예요?
4: 예. 차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보리로 만든 누룩입니다.
7: 아, 이게 보리 누룩이에요?
4: 예, 요거 보리예요.
3: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네.
7: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그릇들 아, 그 몇 대째 내려온 그릇들이에요, 다.
4: 이게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거 전부.
3: 그거 이거 몇십
4: 예, 오래됐죠. 와. 어머니도 술 했으니까 예. 많이 갖고 놓은 거죠. 이제.
3: 두 개. 세
4: 개. 요 정도만 할게요.
3: 세 개.
4: 지금 뜨거운 물로.
3: 아, 이거 되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거구나.
7: 찬물로 하면은 잘 안
4: 안 붙죠.
7: 뜨거운 걸로.
3: 이거 저희가 한번 빚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4: 하려고요? 하려고?
3: 어, 그럼 네.
4: 한번 해봐요. 뜨거운. 네.
3: 한번 해봐야지.
4: 뜨거운. 우리 한 사람은 잡아줘야 돼.
3: 네, 네, 잡아.
4: 나가 잡아줄까?
3: 네.
7: 어우
4: 그래, 뜨거워.
7: 어우
4: 꼼꼼해야 돼. 꼼꼼하게.
3: 아, 따뜻해요?
4: 천천히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
7: 아 이렇게 이렇게.
4: 붙뜨게 붙뜨게.
3: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7: 한번.
4: 뒤집고.
7: 뜨거워요.
3: 어 뜨겁네. 네.
4: 이렇게 다 같이. 섞어서 자라네.
7: 자라네를 그 제주도 방언으로 뭐
4: 잘했죠?
7: 잘했죠. 잘했죠. 누구 잘했죠?
3: 뉴욕 나영 잘했죠.
7: 뉴욕 나영 잘했죠. 아이고 우리
4: 됐습니다.
7: 선생님. 우리 선생님.
4: 자 이제는 어떻게냐면 자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묻혀서 네. 이렇게 떡을 만들 오메기 떡을 만들고요.
3: 아 이걸로 그냥 바로 만들어요?
4: 그냥 손. 자 오메기 떡 만듭니다.
7: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4: 자 이렇게 동글동글 했죠. 네. 오른쪽만 움직여. 왼쪽은 기대고.
7: 이렇게 눌러서
4: 이렇게 팽이 모양이 나와.
7: 아 우와. 오.
4: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눌러줘. 오목 들어가.
7: 그 다음에 이 모양에서
4: 오목 들어가.
7: 이렇게요?
4: 응. 됐어요. 잘했어요.
7: 이거예요?
4: 참 잘했어.
7: 잘했죠.
3: 제팽이요.
4: 참 잘했어.
7: 참 잘했죠.
4: 그 가운데만 눌러줘.
3: 이걸로?
4: 응.
7: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양이 있어요. 두 가지 모양이요. 오목 들어가게 만들고 또 가운데 부분을 예,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도넛 모양. 예. 자 이렇게. 예.
7: 선생님.
4: 아이고 잘한다. 아유 이쁘게 잘했네. 네. 아, 점점 잘해가면 신기해. 자, 그거 갖고 와요.
7: 뭐? 와,
3: 살진 거 봐. 아, 약간 약간 숙덕 느낌도 나긴 네. 한다.
4: 맞아, 네. 비슷해져. 아,
7: 반죽을 아까도 하고 또 이것도
4: 잡아,
7: 하고.
4: 잡아줘. 네. 할래요?
3: 네.
4: 뜨거.
3: 아우, 엄청 뜨거워.
4: 아우 웃음이 나온다.
7: 아니 이게 떡이
3: 야 세 번을 못해. 야 해봐 해봐. 와 엄청 뜨거워. 하나 둘
7: 아우 뜨거워.
3: 어, 너무 뜨거워.
4: 이걸 다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죽으로 아, 예. 만드는 거야.
7: 아
4: 이렇게 분해를 시켜. 분해를
7: 이렇게
4: 시켜.
7: 아, 예.
4: 오미기술이 이렇게 아우.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3: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4: 죽으를 만드는 거.
1: 이게 붙어가지고 더 뜨거워.
7: 오, 뜨거워.
4: 죽으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7: 빨개.
1: 야, 봐봐. 야, 비교해봐. 한쪽 빨개졌어. 한쪽 빨개졌어. 봐봐.
4: 이거. 어머, 어떡해. 너무 빨간 이쪽에.
1: 이거 안 빨간 손.
4: 이거 버렸어.
1: 빨간 손.
4: 이거 버렸어. 야. 이제 누룩을 넣어야 돼.
7: 누룩.
1: 누룩. 요거.
7: 어, 약간.
4: 바로 발효되면.
7: 와, 약간 그 크림.
4: 바로 이제 기포가 생겨.
7: 그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한 어느 정도 발효를 시키나요?
4: 그러니까 이제 야생누룩 그런 거는 일주일 정도에서 발효가 끝나고
7: 일주일 정도?
4: 효모는 15일 정도 발효시키고
1: 아, 그치. 보통 효모는 네. 그렇더라고.
4: 2주. 약해요.
7: 근데 요거는 일주일.
1: 아, 거의 이 수준으로 술이 되는 거네요?
4: 예.
1: 그치? 그럼 이걸 저어요?
4: 응, 저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어야 돼.
1: 아, 계속? 응.
4: 아. 왜냐면 효모가 가라앉아 버려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위에 뜨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7: 아.
4: 자, 먹을 떡을 좀 하겠습니다.
7: 맞다, 우리 네. 술 다 끓는 동안 떡을 잊고 있었네. 그거를 돌려서.
1: 또 돌려서.
4: 자,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팥국물 넣는 거야.
7: 안에다가
4: 안에 넣고 또 겉에 팥국물 넣어야지.
7: 어, 이렇게 이게 또 묻히더라고요.
1: 이 오메기 떡 보면 약간 이제 쫀득쫀득한 이
4: 자, 이렇게 됐지? 이게. 그럼 이렇게
7: 아, 또 굴려서?
4: 굴려서 이게 우리가 저기서 보는 오메기 떡이에요.

0: 해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따라 드릴게요.
1: 아, 또 우리 장인님께서
2: 오메 기술.
1: 아유, 감사합니다.
2: 와, 색깔 봐.
1: 색깔 봐.
2: 야, 곱다.
1: 아이, 곱다.
0: 술 같지가 않아. 음료수 같아.
2: 오, 달달한데.
1: 시큼한
0: 음료수 같아. 이게 유산균이 많아요. 아, 이 술이.
2: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이게 탁 준 거잖아요.
0: 탁주예요.
2: 그죠, 탁주.
0: 가만 놔두면 청주 되는
2: 청주,
0: 거.
2: 청주 맑은 거 뜨면은. 제가 아까 열심히 만들었던 오메기 떡.
1: 맛있다. 맛있다.
0: 맛없진 않은 게.
1: 맛없지 않은 게.
0: 간은 딱 맞네.
2: 맛있다.
1: 약간 인절미인데 팥이 들어가니까 되게 오묘하네.
2: 저는 딱 그 느낌인데. 왜 인절미 프라이팬에 구워 먹을 때 늘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1: 역시 근데 뭐든지
0: 간을 맞춰 잘 맞아요.
1: 내가 해서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도 배가 되는 거.
0: 배고프니까 맛있네.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해 주세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가피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3: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4: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 has monitored the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Oh,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6: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6: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5: 네.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onbye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7: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8: 지금 사장님 저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5: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6: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5: 네.
6: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이제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6: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5: 네.
6: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0: Educ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1: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0: 도한 청명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명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누룩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2: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명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0: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3: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3: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2: 당사의 연구팀의

0: 저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2: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tam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I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역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0: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1: 저희 카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2: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2: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1998년 때부터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제가 제 혀를 expelled tongue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expelled tongue으로 가지고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지만은 저는 그 똑같은 혀로 번역을 하고 제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번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번역만 하고 싶었고 번역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저의 글도 그냥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나 시를 골라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 시를, 이 시집을 번역을 하라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연구를 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그 독자들 누가 그 시집을 읽을 건지 그 어디언스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시가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시 그 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번역을 시작하고 끝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독자들이 선생님 번역 시를 읽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그냥 만나서 다가와서 그 김혜선 선생님 시 때문에 창작하는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Anxiety of Words', Zephyr Press가 출판을 한 시집이에요, 선집이에요. 2006년에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김혜선 선생님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매년마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같이 낭독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끝난 번역 시집이요. 김혜선 선생님 시집 날개 환상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번역하는 할 때 김혜선 선생님한테 질문은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그 시의 주제, 뭐 subject 그리고 누가 말을 하는지 시를 읽을 때 그게 너무나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해주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Sorrow Toothpaste, Mirror Cream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 그 안에서 I'm okay, I'm pig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에서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돼지들이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아주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은 한국 현대 역사 중에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쓰신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라고 생각하고 사람 대신 인간 대신 돼지 몸 돼지 목소리를 내쉬면서 쓰신 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Bloom Pig. A horde of healthy pigs like young strong men get thrown into the pit. They're standing on two legs, not four. They cry with dirt that I can't stand the pain. It's the shame. Inside the grave, stomachs filled with broth, broth and gas. Stomachs burst inside the grave. They boil up like a crummy stew. Blood flows out the grave. On a rainy night, fishy smelling pig

김하순 선생님이 창작하는 언어는 비스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쥐들도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버려진 그 동물들, 버려진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또 받아서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서는 그 여잔지 남잔지 he, she, pronoun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어는 subject 없이도 쓸 수 있고 pronouns도 별로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시에 나오는 리듬, 톤, 목소리, 그런 거를 다시 영어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뜻만 아니라. 물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그 문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문법도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뜻보다 그런 감각, 경험, 그 언어를 다시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자들이 선생님 시로 읽을 때 창의롭게 경험할 수 있게 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Oh. 여기 너무 좋다. 와, 여기 완전 장관인데 여기. 아, 아, 잠깐이.
3: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4: 사실은 네. 신라가 발달된 문화 중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초기예요.
2: 진짜요?

0: 바다 앞에서 또 이렇게 일출을 볼 줄이야.
1: 일어나 보니 바다.
0: 일어나 보니 바다야. 네. 와. 아, 저번에 화성도 그랬었거든요.
1: 네네.
0: 오늘도 내가 알던 경주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어디입니까?
1: 여기. 네. 감포.
0: 감포항.
1: 감포항.

0: 사실은 네. 여기 왜 왔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네. 우리 오병훈이 고향이 어딥니까?
1: 목포요. 약간 비슷해요.
0: 그렇지. 네. 목포는 뭐다?
1: 항구다.
0: 항구다. 네. 바닷가 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바다를 또 그리워하시니까 보험이 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경주에 바다가 있어?
1: 그러니까요.
0: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아, 저 있잖아요, 저.
0: 그러니까. 네. 이 경주가 네. 동해를 끼고 있는 이 간포항의 존재가 사실은 경주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동해를 끼고 있어요?
0: 그렇지. 이거 동해바다예요.
1: 남해도 아니고?
0: 동해, 동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 뭐가 있습니까, 또?
0: 올해 간포항이 네. 개항 100주년. 박수.
1: 와.
0: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1925년에 그렇지. 항구가 열린 거예요.
1: 아, 그때 항구 열린 데가 그렇지. 꽤 있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100년 동안 이 경주를 대표하는 포구로서 여기 뭐 지금 사실은 이른 아침인데 네. 이미 배들은
1: 지금 출항했겠죠.
0: 간밤에 작업을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1: 아, 그래요.
0: 신선하게 잡은 물고기 경미하고 벌써 다 끝났어, 사실은.
1: 아, 근데 지금 이쪽을 네. 딱 보면
0: 배들이 엄청 많지.
1: 예. 네, 약간 그 항구 도시의 느낌이 딱 나요.
0: 있지, 있지, 있지.
1: 와, 경주가 항구 도시라. 네. 일단 한번 가 보시죠.
0: 가죠.
1: 예. 네. 네, 와, 특이하네.

0: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1: 네. 아.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감포가 자랑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네.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생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0: 아, 이것도 지금 말리고 있는 거
1: 말리고
0: 같은데?
1: 있는 거지. 아. 뭘 것 같아?
0: 쥐치는 아니고.
1: 쥐치 아니지.
0: 그 얘는 뭐지?
1: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먹기 편한 거.
1: 아, 역시.
0: 가시 없는 거. 가.
1: 자.
0: 미.
1: 감포가 아,
0: 가자미도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1: 그럼 그럼 그럼. 아. 반건조. 꾸덕꾸덕해지기도 하고 맛도 오르고.
0: 그렇죠.
1: 너무 좋지. 그래서 아. 감포항이 네. 가자미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구입니다. 온 김에 예. 좀 이따 제가 가자미 식사를 좀 대접하게 할 건데 어?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0: 그냥 먹지 왜?
1: 조금 일도 좀 하고.
0: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1: 약간 체험 삶의 현장처럼.
0: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사장님이십니다.
0: 아, 이쪽으로 잠깐.
2: 네.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들부터 네. 사업자가 1980년도 사업자입니다.
1: 1980년?
2: 와. 네네.
1: 오래 하셨구나. 네, 80... 아,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그렇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아. 부모님 아직 계시고.
0: 그럼 그때부터 하신 거네?
2: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사업자 된 거죠.
1: 가자미 배가 몇 시쯤 나갔다가 몇 시쯤 들어와요?
0: 아, 그래, 궁금하다.
2: 경매가 아. 5시 반부터 시작인데
1: 아, 가자미
2: 5시, 예, 5시 반에 물건을 경매 볼 수 있게 있게끔 판장에 풀어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0: 그러면 가자미가 사실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2: 네네.
0: 감포 가자미만의 뭐 맛있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0: 유명하잖아요. 네.
2: 저 방식이 이제 저인망이라 해서 이 그물에 이렇게 그 고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끓어서.
1: 끓어서?
2: 네, 끓어서 고기가 스트레스 제일 적게 받는 거죠.
1: 아, 스트레스 없고?
2: 그렇죠.
1: 상처도 안 나고?
2: 그렇죠. 상처도 없죠, 그러고. 아... 살이 안 빠져요. 기름도 막 차있고. 아, 네. 아니, 저 방식이 틀립니다.
1: 그렇구나. 네.
0: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손질 해가지고.
2: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앞뒤로 생선이 이 그물 표시가 없잖아요. 전혀. 아, 그물태가 없어요. 그물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네.
0: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손질한 다음에 네. 저렇게 이제 손 바로 저렇게 건조하는 것 같은데
2: 네.
0: 시간이 얼마 정도
1: 얼마나 저거, 말려요?
0: 네, 어떻게
2: 크기에 따라 갖고 있는 건 하루 반나절. 이거 아. 반건조예요, 반건조.
1: 아, 반건조.
2: 네, 구이나 조림이나 할 수 있게끔 아. 반 희득하게 아. 꾸덕꾸덕하게 네. 말리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저 발등에 널린 거는 네. 한 지금부터 한 3일, 4일 말려야 돼요.
1: 아, 큰 거는 더 말려요?
2: 아니요, 저건 작은 겁니다. 작은 제일 작은 건데. 거예요, 저게. 저거는 이제 바짝 말려서 조림용. 반찬용 그
0: 아, 예. 이 해풍에 또 말려야 그렇죠. 이게 또 제맛이 나는
2: 예,
0: 거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저 오배우를 네.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좀 시켜 해.
0: 같이 해요 할 거면. 네.
1: 뭐 얼른 일을 해야지.
0: 그럼 우리 한번 널어봅시다. 널어봅시다.
2: 맞아요. 발타에 한번 넣는 걸로.
0: 네. 우리 한번 직접
2: 시키는 걸로. 네네.
1: 어 근데 네. 어우야.
0: 자, 갑시다. 아, 나 진짜.
1: 가자미 운전수.
0: 목포에 있을 때도 안 해본 건데. 사실 널어본 기억은 있긴 해요.
1: 아, 그래? 근데 어디가 잘
2: 어울리나가?
1: 잘 어울리나가? 여기다가.
0: 네.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네. 아, 도착했습니다.
2: 오겠습니다.
3: 지갑습니다.
1: 자,
2: 이렇게.
1: 이야.
0: 아, 이제 이거를 하나씩 펼치면서.
2: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1: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2: 네, 요렇게.
1: 이 아, 배 부분이 위로 가죠?
2: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면 오케이. 여기에 이제 내장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1: 네네.
2: 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1: 네네.
2: 아~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1: 아, 그래야 아, 바람이 들어.
0: 그래, 안쪽까지.
2: 그렇죠, 건조기. 다 마르죠. 예. 안 그러면 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아~ 내장은 다 빼냈지만.
1: 아.
2: 네. 하늘, 배가 하늘로 보게끔.
1: 배가 하늘로.
2: 그리고 요 지느러미가 안 붙게끔. 건조가 되면 요래 붙거든요, 서로.
1: 아~
2: 찢어져요, 상품에.
1: 아, 서로 붙지 않게끔.
2: 네. 이렇게 머리를 맞춰서 아~ 오하연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아니 되게 미남이야. 가재미가. 괜히 생선 막 상처낼까 봐 조심하게 되네. 그러니까.
0: 아 근데 살이 두툼하다.
1: 두툼해.
0: 네, 느낌이.
2: 이게 생생하다는 게 살을 눌러보면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0: 그러니까. 아, 네.
2: 이거 회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거예요.
1: 단단해.
0: 네. 단단하고. 네.
1: 알 잘 말라라.
2: 잘하시네요.
1: 왜 이제 목포 출신하니까요. 네.

0: 이 구멍에.
1: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뭐야? 이 바다를 보면서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2: 지금 바로?
1: 네, 바로 지금 바로 썰어 온 겁니다.
3: 아, 잘 먹겠어, 사장님.
1: 네, 한번 드셔보세요.
3: 네.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찍었어.
0: 진짜, 저는 초고추장.
3: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0: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3: 아, 신선하다는 게 이런, 네. 이런 겁니다, 진짜.
0: 초고추장도 맛있어.
1: 맛있죠?
3: 아, 이것도 직접 배합을
1: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0: 아, 너무 맛있어.
1: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다 드시죠.
0: 예,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네.
3: 확실히 가자미는 비린내 없고
1: 네, 그렇죠.
3: 빽하고
1: 그렇죠.
0: 너무 맛있다. 쓸어 먹지.
1: 진짜 회국 세모
0: 진짜 맛있어요.
1: 회국
0: 수
1: 하면 맛있어요.
0: 와, 맛있겠다. 회국 수 하면 진짜 맛있겠다, 네. 진짜. 와.
3: 물회.
1: 물회도 맛있는데 회국
0: 한 번씩만 드세요. 두 번씩 먹기에는 반칙인 거죠.
3: 미안해.
0: 이 정도면은 비빔국수지, 비빔국수.
3: 선생님, 진짜 여기, 이라고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런 건지 역대급으로 진짜 맛있는데?
1: 분위기가 일단 많이 차지하죠. 바닷가 보면서.
0: 바다 바로 앞에서.
1: 네.
0: 와, 제작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작진도 좀 주목을 해야지. 아, 너무 맛있다.
3: 선생님.

0: 바자미 먹고 싶어요.
1: 그래서 진짜 외지분들 잘 모르는 여기 간포의 찐 현지 식당.
0: 드디어 맛 칼럼니스트가 나오는 겁니까?
1: 아, 여행 작가. 아, 맛을 사랑하는. 아, 너무 좋아하는.
0: 그래요?
1: 저 3년 만에 와요, 사실은.
0: 아, 와본데요?
1: 와봤지.
0: 아, 진짜?
1: 그럼 난 다 가본다고 소개하잖아. 여기.
0: 여기?
1: 예. 네.
0: 아, 일단 외경이 정감 있고 무조건 맛있는 집.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1: 맛이 그냥 보이지.
0: 그냥 간포 출렁 다 파이브.
1: 간포 출렁.
0: 네, 간포.
1: 어, 느낌 왔어. 네. 느낌 좋아. 네.
2: 안녕하세요.
3: 예,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작은 집에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희가 좋죠.
0: 와, 완전 로컬 식당.
1: 여기 안에 테이블 두 개, 밖에 하나.
0: 밖에 하나.
3: 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러네.
0: 여기는
1: 제가
0: 어떻게 알고?
1: 3년 전 봄에 한번 왔었어요.
0: 3년 전 봄에?
1: 네. 근데 너무 그때 재밌어가지고. 네. 어머니!
3: 예.
1: 요즘도 새벽 한 4시쯤 문 여세요?
3: 예, 3시 40분에.
0: 새벽 3시 40분에요?
1: 예. 문을 열어요.
0: 그때 왜?
3: 회사람들하고 제가 커피를 장사합니다.
1: 밤샘 조업하고 새벽에 이제 돌아오잖아.
3: 예, 배 돌아가 고기 풀고.
0: 그 식사도 하시고.
3: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절에 라면도 먹고,
0: 술도 먹고,
1: 그럼
3: 커피도 먹고.
0: 어.
3: 그리고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4시만 되면 집에 가버려요. 제가 안 해요.
1: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면 저기 이제 메뉴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네. 오늘 뭐 좋아요 하면
0: 아.
1: 그때 나도 3년 전에 왔을 때
0: 그러니까.
1: 메뉴판에 없는 장치라고 있어. 그 생선을 말리고 계시더라고.
0: 장치.
1: 장치라고 길쭉하고 그 튼튼하게 생긴 못생긴 생선이 있어. 근데 살은 되게 부드러워.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걸 먹었었어.
0: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아요?
3: 오늘은 가지미 구이하고 찌개 잡숴보세요.
0: 아...
3: 저 일본 저 늘레가 있잖아요.
0: 아, 저, 예. 예. 아, 가자미 찌개.
1: 가자미라니까.
3: 예, 가자미. 아, 지금은 가자미가 많이 나니까 가자미 금방 잡아오는 거 그런 거라야 맛이 있어요. 무 조금만 넣고 오늘 또 두부 조금 이어놨어.
1: 아, 알았어. 이어놨어. 어머니 간포 사람이잖아, 그죠?
3: 아, 여기 토백이지요. 토백이요.
0: 그러면 여기서 몇 년이라 몇, 여기 얼, 언
3: 여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한 15년. 원래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
1: 아, 바닷가. 네, 여기만 15년이고
3: 바닷가에서는
1: 바닷가 포장마차 한 20년 하셨어요.
3: 예.
0: 아.
3: 한 35년, 40년 돼가요.
0: 그럼 어머니 저 하나 질문하는데 간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3: 예.
0: 뭐가 있을까요?
3: 가자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오징어가 진짜 많이 나서 개도 물고 다니는데.
1: 오징어가 안 나.
3: 오징어가 없어요.
1: 강릉 속초도 오징어가 안 나. 잘.
0: 그러고 지금 안 나지.
3: 지금 동해에서 쭉 둘러가지고 늘으면 간포 바다, 여기 황금 바다에. 내일 아침에 또 있으면 고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기 많았어요.
1: 어머니 얘기하시느라고 가자미 타겠어.
3: 아니.
1: 어이 재밌지.
0: 재밌어.

0: 이런 거 주는 거야.
1: 아, 찌개도 옵니다.
0: 와. 어, 뭐 게를?
1: 잘생긴 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게를 많이 줘.
0: 그 요게 이제 어머니 그거구나. 약간 작은 게.
1: 예, 작은 게. 치수 미달.
0: 치수 미달. 그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예. 그런데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을 예. 해주시는 거지.
1: 입찰 보지를 못하니까.
0: 아, 그렇지, 그렇지.
2: 와, 어머니. 아침에 너무 많이 먹겠는데, 이거?
1: 천천히 많이 잡수세요.
0: 오늘 이거 완전히 가자미 꽉 찬 밥상이야.
2: 가자미 조림에, 구이에, 가자미 찌개, 어. 그리고 미남이 준.
1: 대게.
2: 대게.
1: 대게. 대게.
0: 찌개 국물부터.
2: 아, 찌개부터 제가 알아서 또 먹겠습니다.
0: 국물 한 번 먹어보고, 어, 가자미도 들어가야 돼.
1: 시원할 거예요.
2: 와.
0: 시원하고
1: 그냥 시원할 거예요.
2: 또 이게 무 때문에 달달하고
0: 그렇지 그렇지. 아.

0: 이쁘게 좀 할 걸요.
1: 이뻐, 이뻐요. 네. 어, 된장 만들어 온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맛, 더, 왜 이렇게 맛있지?
0: 새우 갈아지는.
1: 아, 그 감칠맛이 이렇게 좋구나.
0: 미운 안 넣고 새우를.
1: 그럼 뭐라, 새우가 조미료지.
0: 김장 처리하면 이 김치 익으는 거.
2: 그럼. 이거 묵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니요, 아, 그거는 사가 왔는 거예요.
1: 아. 어미 죄송한데. 예. 가자미 좀 발라줘.
0: 그럴까요?
3: 발라주세요.
0: 응, 나 발라줄게.
4: 아까 이거 건강이 오는 거야.
1: 이거. 큰 가시 말고는 씹어 먹어도 돼.
0: 네, 가야끼 이 양분이 제일 많아요.
1: 맞아. 깨끗해 진짜. 아, 맛이
3: 잔뜩하고.
0: 쪼링거리가 이 생각이 나가.
1: 원래 가자미 이렇게 연한 편은 또 같이 씹어 먹어도 고소해.
3: 맛있어.
0: 볶음 빼만 빼면 돼. 맛있어요?
3: 네, 맛있어.
0: 아이다.

0: 언니 언니 잘 발라주셨네.
1: 아 그럼 바로 먹으면 되는구나. 네.
2: 그대로 다 하지 않으면 조림이 맛있을 거예요.
3: 조림 맛있다.
0: 아 맛있다. 이게 진짜 애들 좋아. 요새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1: 근데 지금 구이 조림찌개가 당연히 이제 조리 방법도 다르고 양념도 다른데 예. 가자미는 어떻게 해도 참 다 맛있네, 그지?
2: 네, 그치요.
1: 담백하게 기름만 둘러가지고 구워도 좋고 간장 넣고 이렇게 조려도 좋고 된장 풀어가 이렇게 찌개로
2: 예, 숙지.
1: 끓여 먹어도 좋고
2: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기.
1: 맛있어, 맛있어.
0: 담백.
1: 게를 다 이렇게
3: 짜끄하게 말해줘.
1: 게다리.
2: 그럼 밀면 되니.
1: 가위로 다 잘라줬구나.
3: 잘라줘서.
1: 쏙 빠져.
3: 네.
1: 쏙 빠져.
2: 걔도 다를 거예요. 잡숴봐요. 달달하게. 수족관 들어가면 걔가 맛이 없는데 영은 달아.
1: 아~
2: 바로 잡아오는 걔라고.
1: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0: 아 그래요?
2: 네. 단맛이 많지.
1: 바로?
2: 네. 바로. 걔가 달다니까.
3: 그러면 예전에 그 간포항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죠?
2: 항은 똑같는데 네. 조금 이제
3: 시설.
2: 매립을 많이 했지. 자꾸 미아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넓어주니. 이것도 옛날엔 다 부르기요. 부라키라요.
1: 아, 매운 거구나. 네. 일정 아, 부분은. 네.
2: 이게 다 우리 옛날에, 우리 여 국산말로 목간, 이제 여기 바다로 가가 목간 하는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한 자리예요.
1: 하여튼 말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거예요?
2: 예.
1: 새벽에 문 열어?
2: 예.
1: 계속? 예.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지.
2: 그러니까.
1: 이제 뭐 칠순 지나셨으니까 뭐 한창이지 뭐.
2: 근데 아직까지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싱싱하게 나나 그런가.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1: 싱싱.
2: 아주 싱싱하게 나가.
1: 어머니 또 3년 후에 또 올게요.
2: 그러세요.
3: 와 너무 잘 먹었다.
1: 어머니 커피 먹을게요. 커피.
2: 커피.
3: 아우 이제 어머니 저 커피 주세요.
2: 네.
1: 오늘은 여기도 어떻게?
3: 여기는
1: 솔직하게. 괜찮아.
3: 여기는
1: 우정이 흔들려도 괜찮아. 진짜로
3: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시골에 내가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진짜 할머니 밥을 먹고 싶어서 밥해서

0: 먹은 느낌 이런 느낌이.
1: 맞아. 그래서 경주 이제 오시는 분들 물론 그 시내 중심부 아니면 또 불국사 권역 그렇죠. 유적이랑 뭐 네. 문화재 그 여행도 좋은데 우리 간포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아, 바다도 좀 보고
0: 가자미도 좀 먹고
1: 가자미 드시고 네. 그런 그 어머니 식당도 와서
0: 아니 가자미는 아이들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2: 그러니까
0: 네, 간포
1: 아, 좋지 아, 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좋아해 주니까 더 좋네.
0: 아 근데 난 저도 개인적으로 로컬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딱이죠. 네.
0: 아, 완전 여기는 뭐
1: 그럼.
0: 어디도 나오지
1: 아 나왔었으면 여기로 안 왔겠어?
0: 아 모르지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선과용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죽음의 바느질 클럽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복태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도 복태와 함께 선과형으로 음악을 하고 주파클로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바늘결에, 그러니까 이제 바늘 쌈지, 바늘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바늘집 워크숍이었고, 역시나 좋았습니다. 역시나 참여자들이 너무 즐겁게 각자의 속도대로 바느질을 했고, 오늘 워크숍은 4시간이라서 같이 김밥도 주문해서 김밥도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이었죠.
1: 처음 워크숍을 시작했을 때도 그냥 저는 제가 정말 좋아서 계속 만들어서 입고 한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옷이 독특하니까 그 옷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정말 주변인들을 아름아름 가르치다가 저희가 작년까지 정말 집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6명씩 모아서 정말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워크숍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작업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혼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집중력적인 면에서 좋겠지만 바느질은 사실 모여서 해야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는 멤버를 이제 그때그때 만나는 생각으로 저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바느질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르친 것 이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또 얻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확한 기술은 알려주지만 취향은 자신의 것을 반영하라고 저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색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테크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부정하는 것을 계속.
0: 잘하고 싶어서 그래, 정말. 나
1: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바느질까지 잘하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0: 대충 하시라.
1: 그리고 돈 내고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으세요? 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는데 또 그걸 보고서 안 되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예요, 너. 저를 제꺼서. 선생님이랑 똑같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원단도 다 다른 걸 사놔요. 왜냐면 어떤 한 곳에 몰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세요. 라고 해서 조금 사람, 그러니까 개성을 잃어가는 어떤 이 세상 속에서

0: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죽음의 바느질 클럽의 바느질의 시작이 저희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바느질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영감의 원천은 치앙마이였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의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배운 소수민족분들의 바느질로부터 이제 저에게 얻은 게 많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한국 바느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바느질이라기보다는 그 치앙마이 정신이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빠르게 해도 완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1: 다 너답게 그치. 해도
0: 그러니까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메시지가 근데 한국 바느질에 좀 재단이 많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유로움을 줘서 이 치앙마이 바느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바느질을 배워서 그걸로 내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큰 행복을 얻었고 이걸로 워크샵이라는 걸 열게 되면서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바느질을 알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스승님을 한국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게 제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바느질 학생들한테도 너의 마스터야 라고 소개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선생님을 초대하는 길에 그럼 우리가 죽박을 제자들이 자기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마켓을 열어보자 한 게 똠똠 페스티벌이었어요.
1: 그러니까 복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앙마이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죽박을 워크숍을 통해서 수공예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신나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손작업을 해서 뭔가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나 생각보다 똥손이 아니네 라는 걸 깨닫고 자기 걸 만들어서 이 똠똠 페스티벌이라는 무대에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핸드크래프트 맨십의 어떤 순환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타 집에서 기타를 꺼내서 잡으면 아이들이 매우 안 좋아해요. 오빠 기타 치우고 놀아야지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무릎 자리 내 자리인데 왜 기타가 거기 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바느질 하면 신기하게 안 건드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기타는 꽤 긴 시간 놓은 적은 있어도 바느질은 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바느질 그냥 계속 일상 속에서 그렇게 순환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0: 그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예술과 엄마 아빠를 두어서 너희들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혹은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똑같나 봐요. 직장인 엄마 아빠나 예술을 하거나 그냥 바쁜 게 너무 싫은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 부모가 예술가라고 해서 애들이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그 지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직장인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거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선가용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포크를 좋아해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조용히 만들었어야 됐고 그 조용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포크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1: 간소하게.

0: 만들었어야 됐고, 그죠?
1: 그리고 저 자체가 사실은 최소화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요소들이 더 최종적으로 다 빠진 어떤 심플한 그리고 좀 쉼이 있는 음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장르가 포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느질에서도 사실은 텀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늘 땀을 놓은 것보다 그 띄었을 때 텀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바늘에서도 힘을 계속 빼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음악에서도 계속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공연보다는 행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인해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복태왕군 내 음악의 정체성이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행사에서 하는 부분은 이만큼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저희를 전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닌 이 부분이 더 큰데, 그래서 저는 앨범에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럼 이름을 바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한 것은 그러니까 철이와 미애 같은 느낌을 안 주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싶었는데, 제 본명이 선영이에요. 그래서 선영이라는 이름을 그냥 쓸까 하다가, 이제 뭔가 저희가 그 바느질도 텀이 중요했고, 저희 음악에서도 그 사이가 되게 중요해서 과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선과 영이 팀명이 됐고, 또 밤과 낮도 이제 낮의 시간도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한 노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앨범 제목도 밤과 낮이 되었던 거죠.

0: 예를 들어 한글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갇혀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웠어. 예술은 이거래. 예술은 순수해야 돼.
1: 내가 예술가인가? 막 이런.
0: 그러니까 그 순수
1: 너무 한심해.
0: 순수 예술만이 예술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하니까 저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 하고 있는 나 자신, 음악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 아니고, 음악하는데 행사 뛰는 나 자신, 음악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가도 아니야. 나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예술학교를 나왔는데 다 소용없어. 무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막 그런 자기 부정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예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느냐.
1: 저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러하다고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어떤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깨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그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걸려있는 옷들도 저 가운데 있는 그 실 보풀기가 막 붙어있잖아요. 저는 이제 옷을 커스텀하는 워크숍에서 같이 해보는 건데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바느질을 제대로 해야만 할 것 같고 어떤 기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버려지고 굴려다니는 실뭉치를 그냥 던져요. 그냥 던져서 거기 탁 붙으면 그대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뭔가 기존에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훨씬 멋진 어떤 미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각자의 미감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고 근데 바느질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즐겁게. 그래서 당신도 당신들의 미감을 발견하라고. 복태랑 사실 같은 맥락이죠. 기법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느질이고 오히려 그림보다 더. 왜냐면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말 쉽고 빠르게 당신의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당신이 갇혀있던 어떤 경계와 생각들을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더 즐겁게 뭔가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텍스타일을 전공했다면 이런 네이밍이나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네이밍 혹은 다조진다라는 어떤 SNS 네임이나 혹은 이런 조금 어떤 형식과 틀을 벗어난 그런 방식들의 작업들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바이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근간이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먼저 했고 그 음악의 베이스 위에 바느질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혹은 좀 발직한 혹은 도발적인 그런 재밌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바느질과 음악을 섞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인데 이것이 뭔가 연주가 되고 음악인데 이것이 뭔가를 엮어나가고 바느질도 음악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장단 리듬이라는 것은 길고 짧음이잖아요. 근데 이 바느질의 여러 기술들도 긴 스티치와 짧은 스티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고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다른 느낌들, 심상을 줄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음악과 바느질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0: 밝고 쉽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사이를 만들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사색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작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이라는 것이 하이 컬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는 작업들을 많은 예술가들이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옳다.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흐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 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길로 복게 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 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기 시작하는 거죠. 야.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막 예전에 왔을 땐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나큰 곳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강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산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샀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4: 자, 많이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 mother and brother were introduced as 효진이 엄마 and 효진이 형. When referring to family members, if they are older, you use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instead of ever using their names. Korea's use of honorifics, even since ancient times, shows how important good etiquette is. We use honorifics for people older or with higher social status. For example, honorifics use 께서 instead of 이 or 가. That's why when Alexa spoke of Hyojin's mother, she said 어머니께서, not 엄마께서. 어머니 is an honorific use of 엄마. To politely use honorifics for your grandmother or teacher, you would say 할머니께서 and 선생님께서. One more way to speak politely using honorifics is to use 세요 instead of 이에요 or 예요. Like when Hyojin introduced his mother by saying,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분 is another honorific form to refer to someone. If you want to say your mother is a great cook, you say,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Well then, if you wanted to say your Korean teacher teaches you well, it would be,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Right? 십니다 is an even more formal version of 세요. Like Alexa, if you wanted to say in the most polite way possible that Hyojin's mother is pretty, you would say 어머님께서 미인이십니다.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0: 저희가 최종 파이널 무대를 했었던 극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인데요.
1: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객의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그 경연들을 다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일단 큰 행복을 느꼈고
1: 고맙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0: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동안 계속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해줬던 것 같아요.
1: 저희는 발레 듀엣, 발레리노 이강훈,
2: 발레리나 김민진입니다.

0: 제가 처음 발레를 시작한 거는 5살 때였는데요.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하고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1: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발레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발레는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을 하는 걸 찾아보니까 김기민 선배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0: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거는 영재교육원에서 제가 12살, 오빠가 13살 때 처음 만나서

0: 제가 17살 때, 민진이가 16살 때 처음으로 파드를 하게 되었고요.
1: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 산막에 나오는 오로라 공주와 대지레 왕자의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0: 저희가 그때 파드도 처음이고 작품 자체도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1: 교수님들이랑 진짜 많이 가르침 받고 오빠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만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처음으로 대학에 와서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1: 저는 인어공주를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10살 때 대학생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대학에 와서 할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기뻤고,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감정선이 이어지는데, 그거를 오빠랑 인어공주를 같이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해져서.
0: 서로 더 많은 호흡으로 서로 잘 맞춰 나가서 무대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24, number 24, Kim Min Jin, и номер 14, number 14, Lee Kan Won.
1: 저희가

0: 이번에 참가한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는 되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발레 콩쿠르인데요. 1969년에 시작돼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콩쿠르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니어 듀엣 부문으로 참가를 했고, 특히 이번 해에는 전설적인 안무가이신 그리고로비치를 기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점수 체계라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파드대는 저는 둘이서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진이가 더 좋은 라인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희생을 해서 더 수준 높은 듀엣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0: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준비할 때도 느꼈고, 특히 현지에 가서 콩쿠르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오빠는 진짜 대담하고 영리한 무용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무대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모습에 되게 놀랐고. 워낙 그 파트너링에 있어서 다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저는 저의 할 일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1: 듀엣을 했을 때는 그 작품에 맞는 캐릭터성에 맞는 연기하면서 췄던 것 같습니다.
2: 드리고 Па-де-де из балета «Эсмеральда». Хореография Петипа Березов. Па-де-де from La Esmeralda.
0: 저희는 3라운드에 처음에 La Esmeralda Grand Pas-de-Deux를 선보였고,
1: 저희 콩쿠르에서 선보인 그 내용은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그 남자의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계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백제호스 작품은 이제 오디리, 오데트로 변장을 해서 왕자인 지그프리트를 속이고 유혹해서 왕자가 사랑의 맹세를 하게끔 만드는 빠드대 장면이에요.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오디를 연기하는 거에 되게 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관객분들은 백제호스 같은 클래식 작품들을 매일같이 접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저의 흑조를 선보여 드리는 것이 조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왕자랑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할 거고 어떤 말을 왕자에게 전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적인 걸로 아니면 음악적인 걸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오빠랑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마지막에 좋은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솔직히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많이 감사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모스크바라는 국제 콩쿨에 한국을 대표해 나갔는데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목표를 1등으로 잡고 나가긴 했는데 좋은 네, 결과가 잘 따라와줘서 기분 좋습니다.
0: 저는 제가 느꼈던 이 발레라는 길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의 극을 보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몰입하게 하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1: 저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만 잘하는 발레리노가 아닌 그 어려운 테크닉 안에서도 그 감정과 할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0: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라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꿈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에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과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5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인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1: Cette liberté à laquelle j'ai tant aspiré, moi écrivain prisonnier d'un pays divisé, musée de la guerre froide, prisonnier de mon époque et de ma langue. C'est pour cela que je donne pour titre à cet ouvrage Le prisonnier. Du fond de l'obscurité, une voix m'appelait. Deux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eill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 Arrête-toi, ne t'en va pas. Viens, quelqu'un t'attend. »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불화에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덜바흐대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그 외에 또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보고 싶습니다.